0: 어르신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수 한 그릇 나누면 정을 나누고 작은 인사속에서도 큰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1: 4월 15일, 协会 지원자 전왕 社团 法人 부다 与当地老人 공통 온신 시간. 一碗热腾腾的面条传递着彼此的关怀，也让人在简单的问候中感受到真挚的温暖。
0: 이어 4월 26일에는 협회 회원들과 자녀들이 전북 체육대회 후원으로 현대 축구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응원하며 현장의 생생한 분위기를 함께 즐겼고 아이들과 함께한 뜻깊은 경험 속에서 서로의 마음도 더욱 가까워지는 하루네요.
1: 4月26日，协会会员及子女在体育大会的支持下，共同观看了现代足球比赛。 大家齐心加油，在热烈的现场氛围中共享快乐，孩子们也收获了难忘的体验，彼此的情感更加紧密。
0: 이처럼 4월 한 달 동안 한중우호동행협회는 나눔과 연대, 그리고 따뜻한 동행을 실천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게 하여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과 권리보호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 通过这一系列活动，韩中友好同行协会在四月持续践行了分享、廉洁与温暖同行的理念。 今后也将继续与社区携手，为移民的稳定融入与权益保障不断努力。有心 나눔을 하면 할수록 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저희 한정 우호 동해협회는 지역사회랑 아주 든든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이주민들과 지역 주민분들 다 같이 어울려서 수수처장학 는 재미가 있어요. 앞으로도 이런 다양한 활동 쭉 이어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아끼지 말고 많이 보내주세요.
0: 보내주세요. 와,
2: 정말 많은 활동이 하셨네요.
0: 네, 맞아요.
2: 5월 달에도 정말 행사 많은 달이라는 거 다들 아시잖아요.
0: 네, 그럼요. 어린이날?
1: 저 어버이날도.
0: 또 스승의날도 있고요.
1: 네. 오, 부부날까지 있어요.
0: 근데 여기까지 생일까지 겹치면은 진짜 지갑을 얇아지는 달이네요.
1: 저희 집에 진짜 그래요.
0: 진짜요?
2: 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이주 아줌마들의 속마음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해요. 아내이기도 하고 며느리, 하부모, 게다가 직장인까지 다 해내고 계시잖아요.
0: 이거 이야기 시작하면은 할 얘기가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2: 할 말 많으면 좋은 거죠.
1: 저 3个女人一台戏. 여자 셋만 모여도 시끌벙적한데 아줌마들 모이면 숫다가 터져 나오는 거 당연하죠.
0: 네, 그러네요. 진짜 맞아요.
2: 맞아요.
0: 완전 공감돼요.
2: 네네. 우리 협회에 크고 작은 봉사활동 정말 많이 하잖아요. 중국에서 이런 말도 있어요. 百善 孝为先. 100가지 성행 중에서도 효도가 으듬이다. 우리 협회에서는 봉사 많이 해봤는데 그럼 다가온 어버이날에 집에서 어떤 효도 봉사 해볼지 한번 같이 이야기해볼까요?
0: 네,
1: 네, 좋아요.
0: 좋아요.
2: 네, 어버이날 중국이랑 한국이 날짜부터 다르잖아요.
0: 네, 맞아요. 중국에서는 어머니 날은 5월 첫째 주 일요일이고요. 아버지 날은 6월 둘째 주 일요일이네요.
1: 오, 그래서 저는 항상 어머니 날에 엄마한테 전화 드렸는데 아버지 날은 자주 깜빡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맞아요.
2: 저도 그래요.
0: 저도요.
2: 그럼 그런 점에서 한국은 5월 8일에 부모님이 두 분 다 챙기니까 한 번에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아무도 서서파태지 않으니까 좋아요.
0: 두고 보니 그러네요.
2: 네, 저는 시아버님만 계셔서 어버이날이면 가족끼리 모여서 주로 외식해요. 두 분도 한국에서 오래 지내셨잖아요. 어버이날에 보통 어떻게 보내요?
0: 저희 집에는 형제 자매가 많아서 어버이 어버지 날 그마다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외식도 하고 가끔은 다 같이 여행도 가요.
2: 오, 그래요? 국내 여행 가시나요?
1: Or 초에 중국 여행은 절대 비추예요. 노동절 기간이라 일주일 가량 쉬거든요. 관광지 가면 사람이 구경만 하다 올 수도 있어요.
2: 아, 맞아요, 맞아요. 풍경 보러 갔다가 사람 물결만 보고 오는 셈이죠.
1: 정말 그래요. 사진 찍으면 배경이 풍경인지 사람들인지 헷갈릴 때도 있어요.
0: 네, 그래서 저희 집은 주로 국내 여행만 다녀요. 그리고 남편이 아이들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 있잖아요. 수업이랑 연계해서 경화도 하고 저도 함께 한국 문화도 같이 배우니까 너무 좋아요. 네, 그 가족이 많다 보니까 다 같이 움직이기가 너무 좀 어려워요.
2: 네. 아,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1: 와, 남편분은 네. 진짜 멋지시네요.
0: 네네.
1: 저의 가족은 다들 여기저기 흩어져 살아서 시간 날 때마다 꼭 한 번씩 얼굴 보려고 해요. 같이 밥도 먹고 가끔 쇼핑도 하다 보니 그렇게 다 추억으로 남더라고요.
2: 그렇고 보니 우리도 이제 부모 되잖아요.
0: 네, 맞아요.
2: 어버이날이 다가오는데 혹시 아이들한테 받고 싶은 선물이 있나요?
0: 제가 그냥 비싼 선물보다 하루라도 엄마 좀 덜 부려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큰 선물이죠.
1: 그러게요. 저의 애들은 아직 어려서 그렇지 유치원이나 학원에서 선생님이 드리려고 챙겨온 카네이션이나 케이크를 저희한테 줘요.
2: 아,
0: 네. 저희 집에 애들 다 커가지고 지금 5학년, 6학년 됐거든요. 가끔 손편지도 써고요. 요즘에 그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 그 중국에서 유행한 노래도 불어줘요.
2: 오, 정말 감동이네요.
0: 네, 네 맞아요.
2: 저희도 한국에 산 지 오래돼서 그런가 자연스럽게 한국식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0: 네.
1: 아,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난 건데요. 5월에 결혼식 엄청 많잖아요. 선생님도
2: 맞아요.
1: 5월에 신부시죠?
2: 보니까 진짜 그러네요. 참, 이번 주말에도 결혼식 가다 와야 돼요.
0: 혹시 다문화 가정 친구 결혼식인가요?
2: 맞아요. 저희처럼 중국 신부가 한국 신랑의 결혼식이에요.
1: 5월에 신부하면 이제 꼭 결혼하는 친구들도 있고 앞으로 한국 분이랑 결혼을 꿈꾸는 분들도 계시죠. 선배로서 추보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혹시 결혼 후에 겪게 되는 문화 차이나 같이 살면서 느끼는 문화적인 부분에 대한 해주실 만한 조언 있으실까요?
2: 네, 갑자기요?
0: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다문화 가정이다 보니까 서로 다른 문화 때문에 이런저런 갈등도 생길 수도 있잖아요. 오늘 한중 동행 라디오 같이 들으면서 서로를 좀 더 이해할 수도 되고 혹시 오해도 있더라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2: 결혼 얘기라면 저한테 딱 떠오르는 게 하나 있어요. 물론 중구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0: 네.
2: 제 고향에서는 양가 친척들이 신혼 부부들 차례차례 자기 집에 초대해요. 오셔서 도담도 해주시고 평소 어떻게 사는지도 보여주면서
0: 네.
2: 신혼 부부가 자연스럽게 더 배워가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신혼 부부가 시부모님이나 친척 어른들께 먼저 전화가 인사드리는 게 예의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2: 그래서 중국은 어른들이 먼저 신혼 부부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0: 네, 한국에서는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끼리 간단하게 식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물은 집집마다 다 다르기도 하고요. 네,
1: 중국에서는 家宴, 가연이라고 해서 집에 손님을 초대해 정말 정석호 대접하는 게 최고의 일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좀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몇몇 친구들도 조금 서운했었어요.
0: 네, 그럴 수도 있죠. 왜냐하면은 머릿속에 아, 이 문화 차이구나 생각해도 마음도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문화 가정에서는 서로 잘 소통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그렇죠. 맞아요.
2: 소통이 정말 중요해요. 사랑이 다가 아니고 그 사랑을 잘 지키려면 소통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이거 다문화 가정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0: 아, 참. 초초 선생님이 가족이나 아동 상담 전문이시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선생님께 어떻게 유도를 드리면 좋을까요?
1: 물론 위로의 말도 중요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하나씩 배워가는 과정이 꼭 필요한다고 생각해요.
0: 네.
1: 사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서서히 적극하게 되잖아요.
0: 네.
1: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편분이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0: 네.
1: 꼭 부부의 날도 다가오니까 남편분이 따뜻하게 챙겨주신다면 그 진심이 잘 전달될 것 같아요.
0: 맞아요. 520520 부부 사이에 꼭 챙기는 날이죠.
1: 맞아요.
2: 그러게요.
0: 맞아요.
2: 부부의 날에 무슨 선물이 올지 벌써부터 궁금해요.
0: 네, 궁금해만 하지 말고 우리가 라디오에서 형부한테 직접 말해볼까요? 어때요?
2: 저만 하면 좀 창피하잖아요. 그럼 우리 다 같이 할까요?
1: 남편 이름을 직접 불러요? 근데 라디오 안 들으면 모르실 수도 있어요.
0: 그럼 우리 모든 아내분을 대표해서 여보라고 한번 다 같이 외쳐볼까요?
2: 아, 이거 진짜 재밌어요. 그 뭐라고 외칠까요?
0: 여보, 우리 부부의 날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다 같이 해볼까요?
1: 아, 근데 우리 남편도 분명히 나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0: 그래도 다 같이 한번 해봐요. 자, 준비 시작!
3: 여보, 우리 부부의 날 선물 기다리고 있어요.
2: 참 재밌네요.
0: 네.
1: 5월은 진짜 행사카 줄줄이 이어지네요.
0: 네.
1: 청취자 여러분, 웃음이 끊이지 않는 행복한 5월 보내시길 바랄게요.
0: 네. 지금까지 한종 동행 라디오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 1부와 함께 했는데요. 2부에는 특별 캐스트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절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는 부한비였고요.
1: 저는 장초초입니다.
2: 오늘 정말 재미있고 행복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노래 들으면서 잠시 쉬어다가 2부에서 더 신나게 들어올 거예요. 모두 이따 다시 만날게요.
0: 다시 만나요.

0: 네, 안녕하세요. 한종 동행 라디오 5월달 2부에 아주 소중한 손님들이 와주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와우, 소리만 들어도 오늘 스튜디오가 완전 어린이날 분위기인데요. 그럼 우리 신나게 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1: 네.
0: 오, 좋아요. 먼저 오늘은 1학년 대표 최연서자 지은이부터 한번 해주세요.
2: 네, 大家好, 我叫 오주연, 今年 8岁, 他是我的 哥哥.
0: 오, 너무 잘한다. 오빠까지 소개해주니까 이번에는 오빠도 자기소개 해볼까요?
3: 大家好, 我叫 오주신, 今年 9岁.
0: 와우, 역시 학교 대표로 뽑힌 이유가 있네요. 자, 이번에는 4학년 대표 자기소개 부탁할게요.
4: 大家好，我叫李诗雨，泉州西门小学4年级的学生，今年10岁。
0: 와우, 4학년이라 자기소개도 길어졌네요. 자, 이번 차례는 5학년 대표예요.
5: 大家好，我叫苏颖珍，今年12岁。泉州孝林小学5年级的学生，
0: 오, 잘한다. 오니도.
6: 大家好，我是尹真的姐姐苏颖一，今年13岁，我也在泉州孝林小学上学，今年上6年级了。
0: 와우, 전주 효림초등학교 대표들 진짜 멋지지 않나요? 오늘은 한종 동행 라디오 이종 언어 방송에 여러분들이 특별히 초대했어요. 왜냐면은 중국에 관심 많은 친구들한테 재미있는 이야기, 새 다른 경험도 들려주려고요. 그런데 혹시 5월달에 뭐 특별한 날들이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1: 네, 어버이날, 어린이날.
0: 아하.
4: 스승의날, 부처님 오신 날이요.
0: 네.
2: 우리 오빠 생일이요.
0: 어?
5: 제 생일도 5월 달이에요.
0: 그래요? 5월달에 정말 축제의 달이네요. 그럼 오늘은 특별히 지석이 생일은 중국어로 노래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1: 네.
0: 네, 그럼 준비됐나요?
1: 네.
0: 네, 시작!

0: 행복 가득한 한해 보내세요.
1: 와우, 감사합니다. 지서희 덕분에 정말 오랜만에 중국 생일 노래까지 들어봤네요. 그런데 말이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중국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게 되나요? 뭐 비법이라도 있나요? 어떻게 공부했는지 우리 연희부터 간단하게 비결 좀 알려주세요.
2: 从小我妈妈就用中文和我交流，但是小的时候我听不懂。后来上学后，我和妹妹每个假期都回姥姥家，姥姥家在中国的烟台。妈妈就把我们送到学习班。 跟中国小朋友在一起学习，慢慢的，我们的汉语就变越来越好了。我小时候，妈妈给我讲很多很多的中国的故事。오,
1: 역시 엄마 파워는 어디서나 대단하네요. 그럼 지금 엄마도 중국 이야기 자주 안 해줘요?
2: 네, 现在妈妈正 总让我们写作业，好好学习。네
0: 맞아요.
1: 네 역시 엄마들의 마음이 전 세계에 다 똑같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 조금만 이해해 주세요.
2: 好的.
1: 혹시 다른 친구들도 중국 유치원 다녀본 적이 있나요?
3: 네 저희요.
1: 오, 네 혹시 중국 유치원 생활 궁금했는데 뭐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줄 수 있나요?
0: 我有很多热爱的饭很好吃。我喜欢中国的儿歌。
1: 중국 동요요? 오, 그럼 한번 불러줄 수 있어요?
0: 好的。 我的好妈妈，下班后。

0: 사람으로 변신한 것 같아요. 네, 그럼 시우는 중국어 어떻게 배웠어요?
1: 我没去过中国的幼儿园，不过我会背唐诗。
0: 중국 당시 외울 수 있어요? 그럼 한번 해줄 수 있어요?
1: 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0: 오, 맞습니다. 멀리 있는 풍경을 보고 싶으면 역시 더 높이 올라가야겠죠. 보니까 우리 친구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어를 배우고 있네요. 중국에 다녀온 경험도 많고 한국 친구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은 도시도 있대요. 그럼 이번도 6학년 대표 연희부터 소개해 주세요.
2: 我想推荐给韩国小朋友的地方是中国的北京，因为北京是中国的首都，北京有天安门广场，还有世界有名的万里长城，还有故宫。万里长城是古代的劳动人民为了抵御外敌的入侵，用双手对其而成的。 它犹如一条长龙，雄伟壮观。人们常说：“不到长城非好汉。”要是站在长城上，一定要大声喊出：“我来了，长城！我是好汉了！”哇哦，
0: 맞아요. 중국의 수도는 바로 베이징. 그리고 만리장성, 또 고궁까지. 중국에 가면 꼭 한 번은 돌아야 할 대표 관광지이죠. 자, 이제 윤종이 어디를 추천해 보고 싶어요?
3: 我去过烟台，还去过哈尔滨。我觉得哈尔滨很好玩。去年放寒假的时候，我跟妈妈、姐姐一起去了哈尔滨，因为那里有世界有名的冰雪大世界。白天时晶莹剔透，夜晚时五光十色，就跟动画片《冰雪王国》里艾莎公主 建造的冰雪城堡一模一样，有高高的天塔，有各国有名建筑的冰雕，还有十二生肖的雪雕等等，所有的冰雕都发出耀眼的光芒，特别特别美。哇哦，
0: 설명을 어쩜 이렇게 잘해요? 정말 동학서 왕군이 따로 없네요. 우리 듣고 있는 친구들도 당장 비행기표를 사고 짐을 정리하고 싶대요. 그럼 이번은 시우도 소개해 볼까요?
1: 刚才姐姐们介绍了哈尔滨，所以我想介绍一下上海、杭州和重庆。
0: 어? 특별히 상하이, 항저우, 重庆 세 도시를 고르는 이유가 있을까요?
1: 我觉得去外国旅行，首先要去那个城市的博物馆，所以去上海、杭州、重庆的时候，我都参观了大韩民国临时政府纪念馆，让我感受到了韩国独立运动的震撼，也体会到中国和韩国的友谊之深。
0: 오, 진짜 멋진 경험이 있네요. 하얼빈뿐만 아니라 상하이, 항저우, 重庆까지 중국 곳곳에 한국 독립운동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것도 새삼 놀랍네요.
4: 저도 말하고 싶은데 아직 중국어로 말할 자신이 없어요.
0: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한국어로 말해도 돼요.
4: 저랑 오빠랑 엄마랑 얼마 전에 유난 다리에 다녀왔어요.
0: 오, 네, 그러게 몽고까지 가족 여행이라니 진짜 부럽네요.
4: 저기 가면 정말 대박이에요. 커다란 농장도 있어서 귀여운 동물한테 먹이주고 정글 어드벤처도 직접 해봤거든요. 또 어아이 호수가에서 자전거 타고 전통 의상 입고 인생샹도 찍었죠. 쌀국수도 진짜 맛있게 먹었고요. 솔직히 한 번 더 가고 싶어서 벌써부터 설레요.
5: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올 때 홍콩이랑 마카오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는데 잘 나가.

0: 중앙국에 온 것 같아서요. 그래서 다시 가보고 싶어요. 놀이공원도 꼭 가보고 싶어요.
1: 오, 우리 친구들 덕분에 진짜 북쪽부터 남쪽까지 중국 대표 도시들 뽐내고 온 느낌입니다. 덕분에 랜선 여행 제대로 했네요.
2: 正在听我们广播的观众朋友是不是很想马上准备行李出发了呀？
3: 中国不仅有很多好玩的地方，还有很多很多好吃的。
1: 아, 맞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혹시 중국 어린이날은 언제인지 아는 사람 있나요?
4: 저요. 6월 1일이에요.
1: 오, 역시 다들 잘 아시네요. 혹시 어린이날은 어디로 놀러 갈지 고민하는 부모님이 계신다면 저희가 방금 소개한 중국 도시들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 真的去中国哪里玩都不会后悔。
1: 오, 아이디어 좋네요. 근데 어린이날 얘기가 나온 김에 퀴즈 하나 내볼게요. 한국에서 5월 5일에 쉬잖아요. 그럼 중국은 6월 1일 어린이날에는 쉴까요? 안 쉴까요?
2: 쉬어요?
4: 안 쉬어요?
2: 제가 듣기로는 중국에서는 어린이날에 학교에서 공연도 하고 학교들끼리 모여서 축제처럼 크게 열기도 한대요.
3: 맞아요. 저도 제 중국 동생이 예쁜 드레스를 입고 MC 보는 영상을 본 적 있는데 솔직히 그거 좀 부럽더라고요.
5: 한국에서는 어린이날에 집에서 쉬거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억이 많아요. 어렸을 땐 그런 시간들이 참 재밌었는데 요즘은 우리가 직접 뭔가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1: 와, 진짜 멋진 말이 있네요. 이제는 받기만 하는 어린이날이 아니라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어린이날을 생각하게 된 거잖아요. 이 방송 들으면서 부모님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자라구나 하고 뭉클하실 것 같아요.
3: 我觉得我妈妈也不会。
1: 그래요. 여러분, 사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쪽지를 하나 받았거든요. 받더니 연희 친구는 지금 전주 효림초등학교 전교 학생 회장이래요. 시우는 전주 수원초등학교 학급 부회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은이랑 지석이는 동화 구연도 하고 태권도에 피아노 연주회까지 나가다는 거 있죠. 이쯤 되면 박수 한번 안 칠 수가 없죠. 와, 잠깐만, 이번에는 진짜 큰 박수로 축하해야 할 일이네요. 윤정이는 밴드부에서 보고로 합격했다네요. 자, 큰 박수! 와! 야, 여러분 진짜 대단하시네요. 각자 자신을 위해도 자, 박수 한번! 자, 자, 자! 와! 이렇게 멋진 친구들이랑 함께 하니까 오늘 방송도 최고이네요.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5월 하면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까지 정말 행사도 많고 챙길 일도 많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특별히 부모님이랑 선생님을 위해 요즘 중국에서 아이들이 인기 폭발인 노래를 준비해봤어요. 한곡 불러드리고 싶어요.
1: 와우, 역시 우리 학생회장 센스 최고예요. 이런 자리 아니면 언제도 이런 무대 보겠어요. 좋아요. 다들 긴장 풀고 준비됐으면 신나게 시작해볼까요?
4: 네, 준비됐어요.
1: 네, 좋아요. 자, 그럼 한번 들어볼까요? 시작!

0: 네, 라디오 들으면서 부모님이랑 선생님 분명히 눈물 살짝 거이셨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더 잘 지키려면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이 또 준비한다면서요. 부모님들 솔직히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하면 어디에 연락해야 하는지 이런 걸 미리 알아두면 진짜 마음이 든든해져요.
1: 맞아요. 전북특별자치도에는 아동학대 예방이랑 피해 아동 보호를 전문으로 맡는 아동보호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이 기관들, 이름만 들으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아동학대 신고 접수부터 현장 조사, 그리고 피해 아동이나 가족 상담, 치료 서비스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답니다.
2: 먼저 전북특별자치도 아동보호 전문기관. 연락처는 063-283-1391이에요. 여기는 전주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까지 관할하고 있고요. 혹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쓱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아요.
3: 그리고 전북 익산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어요. 여기는 익산시 쪽 아동보호를 맡고 있죠. 아, 또 한 군데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남원시랑 인근 동부권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4: 전북 해바라기 센터인데요. 이름이 너무 예쁘죠? 함께 알고 계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5: 이 밖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들이 꽤 많아요.
1: 그리고 빠질 수 없는 톡톡 2026 드림아이 유아 발달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이건 전북 교육청에서 도내 모든 유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발달 검사비 지원에다 발달 프로그램 운영까지 공사립 유치원이랑 어린이집을 다 챙겨주는 사업이에요.
0: 오, 정말 감사합니다.
1: 이런 정보는 설마 내가 쓸 일이 있겠어? 하고 지나치기 쉽지만 네. 막상 필요한 순간에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3: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정보도 어느 날 아, 그때 드러나서 다행이다 싶을 때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유쾌하게 이야기 나누고 있지만 꼭 필요한 정보는 마음 한켠에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0: 오, 그러면 웃음도 정보도 둘 다 놓칠 수 없죠. 오늘 방송에서 두 마리 토끼 다 잡아가시길 바랄게요.
1: 아이 한 명의 웃음을 지키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의 관심에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청취자 여러분도 앞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아이들과 가족들이 더 안전하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함께하겠습니다.
0: 네, 찬성입니다. 저희 한종동행 라디오는 앞으로도 다문화 가정과 지역사회를 이는 따뜻하고 유쾌한 이야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들로 여러분 곁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종 우호 동행협회 5월의 선물 따뜻한 동행과 정해 드린 정보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전해준 우리 친구들 모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저는 해봉초등학교 1학년 1반 오지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해봉초등학교 3학년 1반 오지서입니다.
0: 모든 선생님들 스승의날 축하합니다. 특히 우리 낮은 선생님 사랑합니다.
1: 우리 최선조생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모두 엄마 아빠 어머니나 축하하고 특히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0: 어린이들도 축하합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서문초등학교 4학년 3반 이시우입니다. 5월은 정말 신기하게도 소중한 날들이 한데 모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제 친구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꼭 전하고 싶어졌어요.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 잠깐만 제 얘기 들어주세요. 매일 저를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챙겨주시고 일하면서도 학교 활동 참여하시느라 많이 힘드시죠? 몸살 나실 때도 불구하고 항상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엄마, 아버지 하면서 달려가 안길 때면 피곤해 보여도 싹 감추고 따뜻하게 안아주셔서 정말 정말 고마웠어요.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 저는 사랑을 먹고 쑥쑥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저 가끔 말도 잘 안 듣고 방에 들어가서 몰래몰래 핸드폰하고 숙제하다가 딴 생각이 들어서 엉뚱한 짓을 할 때도 많고 놀다가 자주 넘어져서 무릎에는 항상 상처가 있는 거. 매번 또 다쳤니? 하시면서도 약을 발라주실 때는 손길이 늘 따뜻해서 그럴 때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포근해져요. 제가 실수를 해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가겠니? 하시면서 결국엔 다 이해해 주시고 한 번도 미워하신 적 없다는 거 저도 잘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앞으로는 엄마, 아버지께 예쁜 말만 하고 착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스러운 아이가 되고 싶어요. 이런 마음 평소에는 쑥스러워서 잘 못 전하지만 오늘은 꼭 말하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항상 함께 웃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항상 저를 다정하게 보살펴주시는 선생님들께 먼저 큰 절을 올립니다. 1학년 때 저를 가르쳐주신 구연경 선생님, 2학년 때 저와 함께 해주셨던 진주원 선생님, 3학년 때 저를 이끌어주셨던 윤대성 선생님, 4학년 담임 김태임 선생님, 그리고 방과 후 수업을 해주신 선생님까지 한 분 한 분 생각이 납니다. 갑자기 유치원 때 저를 돌봐주셨던 선생님의 이름도 떠오르네요. 그리고 아침마다 저희가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선생님, 매일매일 맛있는 금식을 준비해주시는 영양사 선생님들, 학교를 잘 이끌어주시는 교성 선생님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사실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아요. 수업 시간에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중요한 걸 깜빡 놓칠 때도 많아요. 체육 시간에 신나게 뛰어다니다가 다칠 때도 있고 장난에 쳐서 선생님께 죄송할 때도 많았어요. 선생님들께서 저를 미소로 받아주시고 귀엽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특히 선생님이 밝게 웃으시며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실 때마다 괜히 걱정이 많던 저도 용기가 나고 언젠가 꼭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생겨요. 앞으로도 선생님 손 꼭 붙잡고 토실토실 잘 자라고 싶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니까요. 학교에 가는 일이 점점 더 신나지고 선생님이 계셔서 매일이 반짝반짝해요. 그리고 매일 저와 함께 웃고 뛰어놀아주는 소중한 친구들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같이 노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친구들 덕분에 저도 훨씬 용감해지고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친구들은 정말 보물 1호예요. 앞으로도 친구들이랑 신나는 추억을 모래알처럼 많이 많이 쌓고 싶어요. 친구들아, 우리 오래오래 함께하자.
3: 大家好，我是泉州孝林小学6年级的苏颖一。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효림초등학교 6학년 소연이입니다.
4: 大家好，我是孝林小学5年级的苏颖真。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효림초등학교 5학년 소연정입니다.
3: 5월에는 참 기념일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4: 그런데 중국에서는 스승의 날이 언제인가요?
3: 중국 스승의 날은 9월 10일이에요. 제가 아는 이유는 저희 외할머니께서 중국 고등학교 선생님이시기 때문이에요.
4: 맞아요. 저희 엄마도 매년 9월 10일이 되면 외할머니께 축하 메시지를 보내고 저희도 같이 인사를 드려요.
3: 그럼 저희가 효림초등학교 선생님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항상 저희를 위해 애써주시고 따뜻하게 보살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업 시간마다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 번 설명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 주시는 모습에 늘 감사한 마음을 느낍니다.
4: 제가 힘들거나 자신감이 없을 때에도 선생님께서는 늘 제 곁에서 응원해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때로는 엄마처럼 따뜻하시고 때로는 친구들처럼 다정하신 분입니다. 선생님의 한마디 한마디를 저는 항상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3: 지금은 저희가 많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성장해서 선생님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어디에 있더라도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5: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매일 행복하세요. 선생님을 사랑합니다.
3: 5월 특별 행사를 맞이하여 저희가 정성껏 작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는 저희가 작년에 선보였던 중국 전통 부채춤과 동생이 중국어로 부른 노래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0: 스포츠 전부.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의 스포츠 전부. 진행자는 스포츠캐스터 신봉철입니다. 스포츠 전북은 FM 93.5MHz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전북 특별자치도의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 시간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라는 거 잊지 않고 계시죠? 네. 물론 유튜브로도 방송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꼭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주 입합나무 축제와 전주국제영화제 소식 짧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전주 입합나무 축제는 어제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철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하얀 입합나무 꽃잎이 소복히 쌓여서 그 아름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환상의 길이었습니다. 축제는 어제 끝났으나 입합나무 꽃잎과 그 향기는 아직도 가득한 느낌입니다. 자, 그리고 제27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지난 4월 29일에 시작되어서 5월 8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에서 펼쳐집니다. 이번 영화제는 57개국 237편의 작품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스포츠 전북 프로축구 프로야구 소식 전해드리고요. 특별히 이벤트로 전북현대의 지난 4월과 또 5월에 준비된 다양한 행사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입니다. 자, 이제 프로축구 소식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축구는요, 지난 토요일 전주에서 제주군요. 제주에서 열린 K리그 11라운드 전북현대 대 제주 유나이티드와의 경기, 전북이 2-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경기 내용을 우리 정경구 교수와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네네네. 지금 차 안에서 전화 받으셨다고요?
1: 네네네.
0: 네, 오늘도 출근하시는군요. 강의가 있으신 모양이군요. 네. 전북이 이제 포항전 3-2로 이긴 이후에 제주와의 경기에서도 연속해서 2-0으로 이기면서 2연승을 기록했어요.
1: 네네, 그렇습니다.
0: 네네. 어떻습니까? 그 제주와의 그 인연이 그게 좋지 않은, 뭐 좋지 않다라고 표현보다는 제주에서 경기를 하면은 전북이 이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다고요?
1: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적인 측면을 봐도 전북이 그 2023년에 4월 이후에 3년 만에 승리를 하잖아요. 또 제주 원정에서.
0: 네네네.
1: 제주 원정에서 승리한다는 게 상당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네. 제주 원정의 길도 그렇고 또 그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고 특히 또 전북이 이 2연승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좋은 점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 연승을 했고 또 승수를 쌓았고 또 2위로 지금 도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발판을 만들었다라는 데 좋은 의미가 있겠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어제 제주와의 경기 총평을 좀 부탁드릴까요?
1: 사실 그 제주가 최근에 보여준 그 경기력들을 보면 4-4-2 포메이션으로 굉장히 단단하게 블록과 블록들을 형성을 잘 하거든요.
0: 네.
1: 이 어려움 속에서 전북이 또 승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특히 또 전북 같은 경우는 이날 시점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제주가 훨씬 많은 슈팅을 했단 말이죠.
0: 그렇죠.
1: 그렇다는 것은 전북이 그 득점하면서 실점하지 않는 그런 단단함도 보여줬고 또 그리고 골 결정력에 대한 집중력이 아마 K리그에서 가장 높은 팀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던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0: 알겠습니다. 전북현대가 이제 선수 선발 구성을 보니까 이 정청용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이었고 또 제주가 4-4-2 포메이션이었는데 이 포메이션의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두 팀의 차이가?
1: 사실 그 정정용 감독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4-2-3-1의 포메이션은 스트라이커 좌우를 명확하게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뭐 티아고나 모타 같은 같은 선수들을 그 선수들을 잘 활용하려면 네. 결국 측면에 있는 공간들을 잘 이용해야 되고 그 측면에 이용하는 그 연계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크로스가 올라왔었을 때 이 4-2-3-1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포지션으로 활용이 가능하단 말이죠.
0: 네.
1: 그런 것들이 분명한 거고요.
0: 네.
1: 자, 반면에 제주 같은 경우는 4-4-2 포메이션이에요.
0: 네.
1: 이 4-4-2 포메이션을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 줄 포메이션이라는 얘기도 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미들이나 측면 자원들이 크게 포지션의 변동이 없습니다.
0: 네.
1: 그래서 굉장히 견고하게 블록과 블록을 잘 이용하면서 견고하게 압박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특히 약간적인 측면을 보지만은 단순하지만 상대한테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는
0: 네.
1: 그런 형태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에서 전북은 전술적 유연성이 발휘됐다. 그리고 또 특히 중원과 측면에서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보시기에는?
1: 글쎄요, 뭐 선수들의 구성들은 전북이 특별히 많이 가져가지는 않는 그런 그 팀의 그 성격을 좀 보여주는데
0: 네.
1: 이날 보였을 때는 양쪽 측면의 윙백 자원들을 그 최우진하고 이상면 선수로 썼다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오버랩이라든지 공간의 침투 능력들을 많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으로 봤었고요. 특히 이런 것들이 전술적인 유연성 또 아니면 또 새로운 로테이션 자원을 통해서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을 더욱 에너지 레벨을 높여서 전술적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봤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포백에 대한 이야기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민 선수가 선발 출전을 했는데 어떤 면에서 이 양쪽 풀백에 고참 선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이제 부상으로 잠깐 빠지면서 최우진과 이상민 선수가 돌았는데 이것도 하나의 세대 선수들의 어떤 좀 젊은이들로 바꾸는 테스트 관계 뭐 이런 것도 볼 수 있나요? 그렇게?
1: 사실 뭐 프로 축구가 베스트 11만 가지고는 리그를 다 완주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 대체 자원 선수들에 대한 경기력이 사실 이제 경기 라운드가 더해질수록 어느 팀이 더 많이 보유하느냐 그리고 자기가 가고자 하는 경기에 대한 어떤 플랜 또 경기에 대한 전술적 운영을 꾸준하게 매 라운드 보일 수 있으려면 그런 대체 자원들의 능력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0: 알겠습니다.
1: 전북은 이상민이나 최우진 같은 선수들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전반과 후반에 양 팀 간의 경기 내용을 한번 분석해 주시죠. 전반과 후반을.
1: 전반전 초반에는 우리가 그 보편적으로 팀들이 전북을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을 하잖아요.
0: 네.
1: 전북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미드필드에 굉장히 그 상대의 압박을 벗어날 수 있는 탈압박 능력이 좋은 선수들을 가지고 있어요.
0: 네.
1: 그 강상윤이라든지 김진규.
0: 그렇죠.
1: 이런 선수들 또 오베르다이라든지 이런 선수를 통해서 상대의 탈압박을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지만
0: 네.
1: 이 제주가 굉장히 그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4-4-2 포메이션에서 간격이나 또 블록 싸움에서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0: 그렇죠. 그렇죠.
1: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전북이 또 득점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김진규가
0: 네.
1: 37골.
0: 네. 네.
1: 그래서 이런 좋은 상황을 봤고 후반에 같은 경우는 제주의 그런 그 강한 그 공격이 굉장히 좀 당황했고 또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들을 잘 견뎌냈다는 거. 이 추측력을 통해서 마지막에 또 티아고가 추가 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를 2-0으로 마쳤던 그런 경기 내용이었습니다.
0: 경기가 빡빡하게 좀 쪼이는 맛이 있었습니다만은 슈팅은 참 그 유연하면서도 부드러운 슈팅이 다 골로 연결이 돼서 팬들로부터는 아주 기분 좋은 경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거든요.
1: 네, 맞습니다.
0: 네. 네. 자, 전북현대가 득점한 두 골의 상황을 교수님께서 좀 소개 좀 해주시죠.
1: 사실 그 첫 번째 골 같은 경우는 그 후방 빌드업 과정에서 조희재가 그 오른쪽 공간을 침투하는 이상명을 향해서 롱볼을 시도를 하는데
0: 네.
1: 그 공간은 굉장히 타이밍 있게 잘 움직였고 그런데
0: 네.
1: 여기서 이상민 선수가 패스 한 번을 이정준 선수한테 패스가 잘못 갔거든요. 패스 미스가 만들어진 그 과정에 티아고가 그쪽에 라인을 같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0: 네네,
1: 그래서
0: 네네.
1: 이 볼이 또 운이 좋게 티아고에 떨어졌고
0: 네.
1: 티아고가 백힐로 볼을 끄집어내면서 이동준에게 연결했고
0: 네.
1: 이동준이 들어오는 김진규한테 연결을 했는데 이때 김진규가 인사이드로 완벽하게 골대를 보고 슈팅한 게 득점을 만들어준 완전히 팀적으로 본인들이 의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플레이로 득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네. 그 첫 골에서 그 패스들이 그림같이 네. 이루어지면서 또 부드럽게 패스가 이루어지면서 김진규의 슈팅 또한 너무나 부드럽게 슛을 때리는 모습을 보고 야 이거 한 예술이다라는 저는 그렇게 봤는데 아무튼 참 좋은 경기 흐름이었습니다. 후반 두 번째 골도 얘기 좀 해주시죠.
1: 사실 이제 후반에 들어오면서 제주가 이제 그 상대의 압박 강도도 높고 라인을 또 굉장히 올리면서 제주 전북한테 부담을 많이 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0: 네.
1: 굉장히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그 상황을 잘 견뎠잖아요. 그렇죠. 수비나 미들라인 네. 통해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역시 또 그날도 강상민 선수의 부지런함이 보일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 상대의 그 실수를 강상민이 오른쪽 측면에서 크로스했고 키아고가 90분에 출전했단 말이죠.
0: 그렇죠. 불과 몇 분 안 됐어요.
1: 네, 들어오자마자 전북이 강한 면이 그 상황에서 그 결정적인 장면에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또 전북의 또 하나의 강점이 정확하게 보여주는
0: 네.
1: 그 두 번째 골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경기 저처럼 쉽게 골이 들어가는 모습을 팬들이 본다면 축구 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1: 그렇죠.
0: 네, 그 경기를 보는 동안에 자 앞에서 이제 양쪽 사이드에 최우진 선수하고 이상명 선수가 들어왔는데 이상명 선수는 눈에 잘 띄지 않았던 그러니까 전 경기에서 잠깐 나왔고 두 번째 경기에는 이제 스타팅 멤버로 나왔는데 어때요 경기를 보시고 이상명 선수를 좀 평가해 주신다면?
1: 사실 이 선수가 전북에 오기 전에 K2에서 경기를 충분히 했던 선수였고요.
0: 네.
1: 그 측면에서 미래가 밝았던 선수를 전북에 잘 영입을 해왔고
0: 네.
1: 그동안 김태환은 또 김태현이라고 하는 양쪽 측면에 워낙 베테랑 선수들이 경기를 잘해줬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 선수들이 잘 보이질 않았단 말이죠.
0: 네네.
1: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을 통해서 이 선수들이 나왔는데 자기 몫을 충분히 잘해줬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고
0: 네.
1: 앞으로도 전북이 리그를 끌어가면서 이 선수들의 경기에 참여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정용현 감독이 이 선수를 선택하는데 불안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 신뢰를 줄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이제 최우진 선수도 초반부터 자주 여러 번 나왔고 이상민 선수는 최근에 나왔고 그전엔 또 김하준 선수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젊은 세대들의 그런 어떤 흐름을 테스트해보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네. 내일 12라운드가 광주 FC와 이 경기가 전주에서 있어요. 전주성에서요. 어떻게 네네. 예상하십니까?
1: 뭐 최근 광주가 너무 안 좋고요.
0: 그렇죠.
1: 체크하기도 뭐, 하고 대량 실점을 해나가는 그 과정이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0: 네.
1: 여기다 전북은 홈이잖아요.
0: 네.
1: 지금 아마 포항전, 제주전, 광주전 3연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량 득점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0: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말에 이제 일요일 오후 4시 30분에는 이제 안양에 가서 안양과의 경기를 하는데 안양과 경기를 또 어떻게 평가를 예상을 하실 수 있을까요?
1: 글쎄요. 뭐 경기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이 광주를 이기고 3연승을 했을 때는 팀적으로 굉장히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0: 네.
1: 또 감독이나 선수들이 그런 자신감도 있게 되고
0: 안양도
1: 충분히 어려운 경기이지만은
0: 네.
1: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0: 3월 18일 4라운드 안양전에서 전북현대가 이제 2-1로 이긴 그런 기록이 나와 있어요. 올 시즌에.
1: 네.
0: 그래서 근데 그때 경기를 보니까 안양도 그렇게 쉽사리 무너지는 팀은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팀 순위 7위하고 있거든요.
1: 네네네.
0: 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수님은 둘 다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1: 네.
0: 알겠습니다. 전북이 이제 1위 서울, 2위 전북현대, 3위 울산현대, 4위 강원, 5위 대전, 6위 포항 이렇게 포진되어 있는데 이 두 경기 그러니까 광주 FC와 그다음에 안양은 그 외에 7위 밑에 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 팬들이 좀 열심히 또 응원해 주시면은 좋은 성적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지금까지 전주대학교 정경구 교수였습니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스포츠 전북 듣고 계십니다. 자, 프로야구 소식을 또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북 유소년 야구단의 김병철 감독이 멀리 가 계십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 계시는데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반갑습니다. 이제 먼 거리입니다만은 이제 전화로는 가까우니까 평상시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네. 양구가 그 저 휴전선하고 가깝지 않나요?
2: 네, 맞습니다.
1: 어떤 시설이 돼 있어요? 야구장 시설이 잘 돼 있어요?
2: 야구장 시설도 잘 돼 있고요.
1: 네.
2: 네, 저희 팀 이제 출전한 팀이 많기 때문에
1: 네.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좀 조성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아, 야구장을 축구장으로 변형시켜서 또 시합도 하고 그러는군요.
2: 축구장을 야구장으로.
1: 네, 그러니까요. 네. 그냥 유소년 야구니까 가능하겠군요, 그게.
2: 네네.
1: 알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야구 얘기하죠. 지난주 네. NC와의 원정 3연전 기아가 그다음에 KT와의 광주에서 3연전 경기를 했는데 그 6경기 결과를 오늘 좀 장시간 동안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어땠습니까?
2: 네. 네. NC와의 1차전 경기는요.
1: 네.
2: 4대5로 역전패를 당하면서
1: 네.
2: 연승 흐름은 끊어졌었어요.
1: 네.
2: 1차전 경기는 10회 연장 9대4로 역전승을 거두면서 전날 패배를 만회했습니다.
1: 네.
2: 그러나 3차전 경기는 2대7로 패하면서 NC와의 경기는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습니다.
1: 네, 네.
2: 이어서 주말 리그 1위 팀인 KT와의 경기가 광주에서 치러졌었죠.
1: 네.
2: 상대의 전적은 3패를 기록 중이었었고요.
1: 네.
2: 1차전에서는 3대4 한점차 패배였습니다.
1: 네.
2: 경기 내내 팽팽한 흐름을 유지는 했지만
1: 네.
2: 승부수에서 미세한 균열이 결과로 이어지면서
1: 네.
2: KT전 4연패 그림자가 길게 그려졌었습니다.
1: 네.
2: 2차전은 완전히 다른 결이었는데요. 6대0 완봉승으로 투타의 균형이 완벽하게 맞아 떨어졌고
1: 네.
2: 흐름을 단숨에 돌리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1: 네.
2: 이 승리로 단독 5위 자리로 지켜내면서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듯 했습니다.
1: 네.
2: 하지만 3차전에서
1: 네.
2: 다시 3대6으로 무너지며 결국 이닝 시리즈를 KT에 헌납했습니다.
1: 네, 네.
2: 지난주까지 기아는
1: 네.
2: 31경기를 소화했어요.
1: 네.
2: 14승 1무 16패로
1: 네.
2: 승률 4.6푼 7리를 기록을 했습니다.
1: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5위 공동 5위예요. NC, 네, 기아, 맞습니다. 두산이 공동 5위인데 지난주 한 주 6번의 경기에서 2승 4패를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2: 네, 네. 네, 맞습니다.
1: 1위가 KT, 2위가 LG, 3위가 SSG, 4위가 삼성, 5위가 NC, 기아, 두산이고요. 롯데 한화 키움 순서로 되어 있거든요.
2: 네.
1: 네, 1위와 5위와의 게임 차는 6게임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6.5게임 차이. 그래서 뭐 실망하실 것도 없고 아직도 시작에 불과합니다. 야구는 말이죠. 네. 자, 1차전 NC와의 경기부터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NC와의 1차전 경기에서 3회 초까지의 흐름이 참 좋았는데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NC와의 1차전 경기 초반 흐름만 놓고 보면,
1: 네.
2: 분명히 기아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1: 네.
2: 3회까지는 완벽했는데,
1: 네.
2: 나성범의 2회 우중월 솔로 홈런으로 분위기를 끌어왔고요.
1: 네.
2: 이어 김도영의 4월 장애 투런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단숨에 경기 주도권을 잡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허전히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이 경기는 가져간다는 그림이 보였던 경기였는데
1: 네.
2: 이날 에이스 선발 내일은 6이닝 8피안타
1: 네.
2: 5실점으로 에이스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1: 네.
2: 중반 이후 분위기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1: 네.
2: 결국 힘드쳐였던 7회에서 흐름을 다시 가져올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1: 네.
2: 2사 이후에 만들어낸 2-3루 찬스 상대 배터리가 흔들리면서 사실상 공점까지 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면서 경기의 무게가 완전히 NC 쪽으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1: 네네네.
2: 결국 초반에 만들어놓은 흐름을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고
1: 네.
2: 승부처에서 한 장면이 그대로 결과로 이어지면서 기아는 4대 5 아쉬운 패배를 기록을 하게 됐습니다.
1: 네네. 이 선발 에이스 내일의 그 투구 내용이 사실 네네. NC와 1차전이고 또 KT와의 3차전에서 나와서 던졌잖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이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실점이 많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제구의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스피드, 볼의 스피드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짧게 말씀하시고 들어간다면.
2: 지금 메인 선수는 저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초반에는 좋았던 어떤 분위기가 지금 메인 선수가 지금 장기간으로 이어지지 않을기를 바랄 뿐이죠.
1: 알겠습니다. 아무튼 스피드 하면 그 묵직한 볼이 없어지고 옛날 같지가 않아요. 지금 아직도 제구력을 찾지 못한 것 같아요. 자, 7회가 이날 경기의 승부처였습니다. 한 점을 뒤진 상황에서 기아 공격이 시작되는데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았지만은 2이닝 그 초반 상황부터 어떻게 보셨습니까?
2: 네, 선두 타자 박재현이 안타로 출루하면서 흐름을 만들었었고요.
1: 네.
2: 김우령의 희생버터로 1사 2루를 만들면서
1: 네.
2: 동점으로 갈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잘 갖춰진 상황이었습니다.
1: 네.
2: 김선빈이 물러난 이후에도 김도영이 볼넷을 골라내면서 2사 1루를 만들었었고요.
1: 네.
2: 여기에서 타석에 나성범이 들어서면서 사실상 2이닝의 승부가 결정될 수 있는 장면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NC는 여기서 투수를 바꾸죠. 승부수를 겁니다.
2: 그렇죠.
1: 네네.
2: 김기로를 투입하면서 나성범과 정면 승부를 선택을 했고요.
1: 네.
2: 초반에는 스트라이크를 연속으로 잡아내면서 투수 쪽으로 유리한 카운트가 만들어졌었는데
1: 네.
2: 게임별이 연속으로 포수 뒤로 빠지면서 순식간에 2사 2, 3루가 됐고요.
1: 네.
2: 특히 두 번째 공에서 3루 주자가 홈을 파고들면서 사실상 동점이 되는 흐름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 네네.
2: 네, 이 장면은 경기 흐름이 완전히 기아 쪽으로 넘어오는 순간이었는데
1: 네.
2: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득점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1: 네네. 자, 그러면 이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여기에서
1: 네.
2: 그러면 포수 안중렬의 빠른 판단이 있었고
1: 네.
2: 체크 스윙에 대한 비디오 판독이 이어졌었습니다.
1: 네.
2: 결과적으로는 스윙이 인정되면서 나성범은 삼진 처리가 됐고
1: 네.
2: 홈으로 들어온 득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 네.
2: 이 한 장면으로 이닝이 그대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1: 네.
2: 이 장면은 결과적으로 판정 하나가 공격 전개 전체를 바꿔버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2: 만약 그 상황에서 심판이 스윙으로 판단을 했다면 나다우시 성립이 되면서 포수가 1루 송구를 선택해야 하는 흐름이 됩니다.
1: 네.
2: 그렇게 되면 3루 주자는 홈으로 들어와서 득점이 가능하고요.
1: 네.
2: 타자 주자였던 나성범 선수도 1루에 살아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고 볼 수 있죠.
1: 네.
2: 즉 단순히 스트라이크냐 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득점 여부와 주자 상황이 동시에 달라질 수 있었던 중요한 포인트였다고요.
1: 네.
2: 볼 수 있고요.
1: 네.
2: 결과적으로 스윙 판정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2: 그 흐름이 끊겼다는 점에서 기아 입장에서는 공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아쉬운 장면이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네. 결국 이 장면 하나가 경기 전체를 바꾸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2: 동점으로 갈 수 있었던 흐름이 한순간에 끊겼고
1: 네.
2: 그 여파로 분위기까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1: 네.
2: 결국 이 7회 한 장면이 이날 경기 승패를 가른 결정적인 순간이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네, 네, 네. 야구는 그래서 참 어려운 경기예요. 경기를 보다 보면은 선수의 판단, 그다음에 그런 것들 인정을 심판이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뒤섞여지면 말이죠. 정말 그 수수께끼 풀듯이 풀어서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2: 야구의 의미가 그런 거죠.
1: 네네.
2: 경우 횟수가 너무 많다는 거.
1: 네, 네, 네. 자, 2차전 경기로 넘어가죠. NC와의 네네. 2차전 경기 결과는 기아가 역전승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여러 번 흐름이 바뀐 팬의 입장에서는 아주 재밌는 경기였어요.
2: 네, 맞습니다.
1: 네. 네.
2: 이날 경기는 흐름이 몇 차례 크게 흔들린 경기였죠.
1: 네.
2: 초반에는 NC 쪽으로 완전히 흐름이 기울었었는데
1: 네.
2: 1회 박건우의 투로 홈런
1: 네.
2: 그리고 2회 천재환의 솔로 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2: 기아가 0대3으로 끌려가는 상황이었고요.
1: 네.
2: 이효리 선수의 구위 자체는 나쁘지는 않았지만
1: 네.
2: 실투가 장타로 연결되면서
1: 네.
2: 초반 흐름을 내준 모습이었습니다.
1: 네.
2: 하지만 중반대로 기아가 분위기를 바꾸는데
1: 네.
2: 4회 김호령 선수의 솔로 홈런으로 추격 흐름을 만들었고
1: 네.
2: 5회에는 한진수와 박민 선수의 백투백 홈런이
1: 네.
2: 나오면서 순식간에 3대3 동점을 만들어냈었습니다.
1: 네.
2: 특히 이 장면은 하위 타선에서 나온 장타였다는 점에서 경기 흐름을 완전히 뒤집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2: 이 경기 흐름은 다시 한번 흔들리는데
1: 네.
2: 6회 수비에서 2루수 데일 타구 데일의 선수가 타구 판단 미스가 나오면서 실점이 이어졌고요.
1: 네.
2: 다시 3대4로 리드를 내주게 됩니다.
1: 네.
2: 다만 추가 실점을 막아내면서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1: 네.
2: 경기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을 유지를 했습니다.
1: 네.
2: 그리고 8회 기아가 다시 집중력을 보여주는데
1: 네.
2: 볼넷과 안타, 타구를 묶어서 만루 기회를 만든 뒤 한준수 선수의 밀어내기 볼넷으로 4대4 동점을 만들었고요.
1: 네.
2: 펑크아웃이 만들어낸 점수라는 점에서 팀 전체의 집중력이 돋보인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결국 승부는 연장전에서 갈렸습니다.
1: 네.
2: 10회 공격에서 한준수 선수의 2루타를 시작으로 기회를 만들었는데
1: 네.
2: 박재현 선수의 적시타 가 나오면서 역전에 성공을 합니다.
1: 네.
2: 이후 김호령 선수의 3점 홈런 그리고 김도영 선수의 세기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3이닝의 경기를 완전히 결정지었습니다.
1: 네, 네.
2: 전체적으로 보면 이날 경기는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1: 네.
2: 중간의 흐름을 되찾은 뒤에 후반과 연장에서 집중력으로 승부를 가져온 경기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1: 네, 네. 이 경기에서 최고의 1등 공신 감독님 누구로 평가하십니까? 1등 공신
2: 정혜영 선수죠.
1: 누구요?
2: 정혜영 선수.
1: 아, 투수?
2: 네.
1: 아니면 저는 타자 중에
2: 아,
1: 저는 박재현 선수라고 봐요.
2: 박재현 선수가 10회, 맞죠.
1: 10회
2: 타자는
1: 예. 네. 그 신인 선수가 맞아 와가지고 그냥 얼떨결에 친 것이 그냥 적시타가 돼가지고 역전을 했고 그 뒤로 이제 김호령의 네 김호령의 3점 홈런, 김두영의 솔로 홈런 치면서 경기를 마무리한 거죠. 자 네. 이제 정혜영 선수 앞에서 우리 저 감독님 말씀하셨으니까 네. 8회 9회를 네. 책임지면서. 올해 첫 승을 기록했어요.
2: 너무 안 좋았던 기억이 많이 있던 선수였기
1: 그렇습니다.
2: 때문에
1: 그렇습니다. 네.
2: 였는데
1: 네.
2: 이날 정혜영 선수는 2이닝 무실점.
1: 네.
2: 피안타 1개, 탈삼진 2개, 볼넷 없이 던지면서 오랜만에 승리 투수가 됐었습니다.
1: 네.
2: 결과도 좋았지만 내용도 상당히 안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2: 2이닝을 맞추면서 볼넷 없이 공격적으로 승부를 가져갔고
1: 네.
2: 주자가 나간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1: 네.
2: 특히 연장전으로 넘어가기 전 중요한 구간 8, 9회를 책임지면서 경기 흐름을 끊지 않고
1: 네.
2: 이어준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2: 이런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타선이 연장전에서 부담 없이 승부를 가져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아무튼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정혜영 선수가 8, 9회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는 것은 기아로 봐서는 아주 정말 기분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날 홈런이 무려 5개 나왔어요. 김호령 선수가 멀티 홈런.

0: 저는 끌려가던 경기를 단숨에 원점으로 돌려놓는 결정적인 장면이었고요.
1: 네.
0: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꿔준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1: 네네.
0: 또 연장전에서는 김도영 선수의 시즌 10홈런까지 나오면서
1: 네.
0: 팀 타선이 네.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했다는 걸 보여준 경기였고요.
1: 네.
0: 전체적으로 보면
1: 네.
0: 이날은 특정 한 선수보다는 타선 전체가
1: 네.
0: 흐름에 맞는 역할을 해주면서 만들어내는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자, 저 테이블 세터 역할도 굉장히 좋았고요. 박재현 선수와 함께 상위 타선들이 힘을 냈단 말이에요.
0: 네, 그렇습니다. 박재현 선수도 3안타 경기를 하면서 꾸준히 출루를 해줬고
1: 네.
0: 특히 연장 10회 1자 1루에서 나온 역전 2루타는 이날 경기의 결승타였거든요.
1: 네.
0: 김보령 선수가 폭발력을 보여줬다면
1: 네.
0: 박재현 선수는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잘 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네.
0: 김보령 선수의 결정력 그리고 박재현 선수의 연결 능력이 함께 맞물리면서 공격이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고요.
1: 네.
0: 이 두 선수의 활약이 이날 승리의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네. 자, 김도영 선수가 이제 NC와 2차전 경기에서 연장 10회 쐐기 홈런을 쳤는데 리그 최초 올해 올 시즌이죠. 10호
0: 네네,
1: 홈런
0: 그렇습니다.
1: 고지를 올라섰습니다.
0: 이날은 상황과 기록
1: 네.
0: 두 가지 모두 의미가 큽니다.
1: 네.
0: 연장 10회 2사 3볼 1스트라이크 히팅 카운트에서 슬라이드를 정확히 공략하면서 경기를 완전히 끝내는 한 방을 만들어냈었고요.
1: 네.
0: 이 홈런으로 10호 홈런 시즌 10호 홈런이죠.
1: 네.
0: 리그에서 가장 먼저 주자릿수 홈런을 도달했었습니다.
1: 네. 자, 이제 김도영 선수 얘기는 저희가 이제 방송 시간에 또 앞으로도 할 얘기가 많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3차전 NC와의 3차전 경기로 넘어가는 게 어떨까요? 네. 네, 이제 그 3차전 경기가 보면은
0: 네. 네, 네.
1: 그 기아 타이거즈가 NC와의 3연전 경기에서 2대 7로 패하면서 또 루징 시리즈를 기록했다. 여기서 루징이란 말은 3연전 경기에서 이긴 경기보다 패한 경기가 많을 때 루징 시리즈라고 루징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혹시 네. 우리 팬들이 새로운 용어라서 이해를 못하실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자, 경기 흐름은 어땠었나요?
0: 네, 이날 경기는
1: 네.
0: 선발과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네.
0: 먼저 선발 올러 선수는 5이닝 89구를 던지면서 5피안타,
1: 네.
0: 2볼넷 1사사구, 3진 5개 사실점을 기록을 했는데요.
1: 네.
0: 1회 리드오프 홈런으로 선취점을 내준 이후에 중반까지는 안정감을 찾아갔지만 5회 2사 이후 연속 출루와 주자 관리에서 흔들리면서
1: 네.
0: 추가 실점으로 이어진 부분이 아쉬웠습니다.
1: 네.
0: 이 불편에서는 최지민 선수와 한재중 선수가 각각 1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주면서
1: 네.
0: 추격 흐름을 이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줬고요.
1: 네.
0: 실제로 6제 김도영 선수의 출루 이후에 나성범 선수의 투런 홈런으로 2대 4까지 달아붙으면서 경기를 다시 살리는 흐름은 분명히 나왔었습니다.
1: 네.
0: 하지만 8회 홍민규 선수가 1이닝 4피안타 3실점을 허용하면서
1: 네.
0: 점수차가 벌어졌고
1: 네.
0: 이 장면에서 추격 흐름이 완전히 끊겼어요.
1: 네.
0: 여기에 타선에서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1: 네.
0: 3안타가 6개에 그쳤고 김도영 네. 2안타, 나성범 2안타, 오선우 1안타, 김규성 1안타로 일부 선수들에게만 생산이 집중이 되면서 전체적인 공격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날 경기는 선발의 5회 2사 후의 실점,
1: 네.
0: 불펜의 8회 추가 실점,
1: 네.
0: 그리고 타선의 침묵 이 세 가지가 겹치면서 어려운 경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네, 전체적으로 경기를 보면 엎을 것 같으면서도 엎지 못했고 또 역전을 당해서는 안 되는데 역전을 당한 또 좋은 찬스에서는 득점하지 못한 거 이런 것이 이제 아쉬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NC와의 경기에서는 1승 2패를 기록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KT와의 3연전 얘기를 하죠. KT와 1차전 시즌 4차전 경기가 되는 건데 3대 4로 패했단 말이에요.
0: 네, 이날 경기는 기아 입장에서 보면
1: 네.
0: 끝까지 따라가기는 했지만 결국 한 끝을 넘지 못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초반 흐름은 나쁘지 않았는데
1: 네.
0: 양현종 선수가 4이닝 5피안타 2실점
1: 네.
0: 본래 4개를 기록을 했지만 크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1: 네.
0: 경기 자체는 흔쾌하게 흘러갔었고
1: 네.
0: 하지만 3회 수비에서 한 장면이 있었죠.
1: 네.
0: 외야에서 잘 막아낸 이후에 내야 연결 과정

0: 과정에서 과감한 선택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실점으로 이어졌거든요.
1: 네.
0: 이 장면이 단순 1점이 아니라
1: 네.
0: 경기의 흐름을 KT 쪽으로 넘겨지는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저는
1: 네, 네, 네.
0: 화전은 전체적으로 답답했어요.
1: 네.
0: 상대 선발 고용표의 투구에 완전히 타이밍을 뺏겼었습니다.
1: 네.
0: 김우경, 김도영, 김선빈 세 선수가 안타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1: 네.
0: 기아 타선은 6이닝 동안 삼진 12개를 기록하면서 타선 전체 흐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점수는 냈지만 압박을 주는 공격은 나오지 않았다.
1: 네.
0: 그리고 경기 후반으로 가면서 기아가 끈질기게 따라 붙기는 했습니다만
1: 네.
0: 6회 김도영 적시타 그리고 8회에는 밀어내기로 결국 동점을 만들어냈고
1: 네.
0: 여기까지 흐름을 완전히 가져오는 분위기였는데
1: 네, 네.
0: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1: 네.
0: 8회 말 연타 만루 타자는 5번 타자 나성범. 많은 기아 팬들이 최소 1점은 내겠지 하고 기대를 했지만
1: 네.
0: 아쉽게도 이 상황에서 추가점을 내지 못하고 경사차로 끝나면서
1: 네.
0: 흐름을 완전히 끊겼습니다.
1: 네.
0: 사실 이 한 타석에서 이날 경기의 승부가 갈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1: 네.
0: 1위를 넘긴 KT는 최원준의 볼넷과 김현수의 안타로
1: 네.
0: 흐름을 만들어서 냈었고요.
1: 네.
0: 1자 1루로 해서 장성호의 적시타로 역전하면서 다시 리드를 가져가게 됩니다.
1: 네.
0: 반면 9회 말 공격에서 흐름을 이어가지 못하면서 아쉽게 경기를 마무리했습니다.
1: 네네. 자 이제 지는 경기보다는 이기는 경기 한번 얘기하죠. KT 2차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네. 저 감독님하고 얘기할 시간이. 그 KT와 네. 2차전 경기 기아가 6-0으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사실 KT전에서 네. 전패를 하고 오다가 이제 첫 승을 하는 거예요. 6-0으로.
0: 네, 맞습니다.
1: 기분 좋은 얘기하고 넘어가죠. 네, 말씀하시죠. 경기 네. 흐름.
0: 2차전 경기는 초반과 중반, 후반의 흐름이 아주 뚜렷하게 나는 경기였습니다.
1: 네.
0: 먼저 초반인데 기아가 기회는 계속 만들었었어요.
1: 네.
0: 박재현 선수가 출루를 하고
1: 네.
0: 김선빈 선수 볼넷으로 연결되면서 득점권 상황은 여러 차례가 있었거든요.
1: 네.
0: 그런데 결정적인 한 방이 나오지 않으면서
1: 네.
0: 점수로 연결되지는 못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이 흐름에서 중요한 건
1: 네.
0: 마무리였습니다. 황동화 선수가 4회 2사까지 퍼펙트에 가까운 투구를 하면서 기아 타선을 완전히 묶어놨었거든요.
1: 네.
0: 경기 흐름 자체를 상대에게 넘겨주지 않았던 거죠.
1: 네.
0: 그리고 결국 중반 5회 기능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1: 네.
0: 박지현 대일 선수가 연속 안타 이후에
1: 네.
0: 김선빈 선수가 우익선상 2루타를 터뜨리면서 주자 두 명을 모두 불러들입니다.
1: 네.
0: 이게 이날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장면이었습니다.
1: 네.
0: 여기서 끝이 아니라 6회 추가점이 이어지는데요.
1: 네.
0: 한승현 선수의 데뷔 첫 안타가 타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1: 네.
0: 이 선수가 군산중 전주고 출신입니다.
1: 네.
0: 그리고 김태훈 선수의 희상플라이까지 나오면서 점수차가 4-0으로 벌어집니다.
1: 네.
0: 그리고 5회 결정적으로 박재현 선수의 투런 홈런.
1: 네.
0: 이게 한 방으로 사실상 승부가 결정됐다고 볼 수가 있고요.
1: 네.
0: 마운드에서는 황동화 선수가 7이닝 무실점으로 완벽하게 막아줬고요.
1: 네.
0: 이에 올라온 김태형 선수까지 2이닝을 깔끔하게 책임을 지면서
1: 네.
0: 완벽으로 경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1: 네.
0: 결국 이날 경기는 초반에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중반에 집중적으로 흐름을 가져왔고 후반에는 투타 모두에서 완벽하게 마무리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네. 네. 자 그런데요. 그 한승현 선수가 전주고등학교 출신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0: 네네네. 네.
1: 어쩐지 좀 정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첫 안타가 참 타점을 하면서 본인에게는 아주 좋은 추억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황동화 선수 투수 잘 던졌잖아요. 짧게 얘기하고 3차전 얘기로 또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7이닝 무실점 한 얘기 말이죠.
0: 네네네. 이날 황동화 선수는 7이닝 4피안타 8탈 3진 무실점 무사사구로 시즌 2승을 기록했고요.
1: 네.
0: 현재 9경기 2승 2홀드 ERA 5.96을 기록 중이고요.
1: 네.
0: 포심 최고 140km의 슬라이더, 포크볼,
1: 네.
0: 커브까지 다양하게 활용하면서
1: 네.
0: KT 타선을 완전히 제어한 경기였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특히 4회 2사까지 퍼펙트, 5회까지 단 1피안타로 경기 흐름 자체를 가져온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네네. 예, 황도환 선수가 살아남으로써 앞으로 기아로 봐서는 투수진들이 부상 선수도 있지만은 희망이 보인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네요. 자, 3차전 얘기는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차전은 간단하게 한번 분석해 주시죠. 간단하게.
0: 네, 케이트와 3차전 경기는요. 네. 흐름을 중심으로 보면 초반은 분명 기아의 몫이었어요.
1: 네.
0: 김도영이 이래 말 역전 3점 홈런이 터지면서 11호 홈런을 기록했는데
1: 네.
0: 이 한 방으로 경기의 공기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1: 네.
0: 타격성과 당타력은 여전히 리그 상위권이라는 걸 증명하는 장면이었거든요.
1: 네, 네.
0: 하지만 흐름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1: 네.
0: 선발 제임스 레일이 중반 들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특히 5회 초가 승부의 분수령이 됐었습니다.
1: 네.
0: 기아 입장에서 이 5회 초는 단순한 실점이 아니라 스스로 흐름을 무너뜨린 장면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선두 타자 이후 최원중과 장성우에게 연속 볼넷을 내주며 5이닝 출발부터 흔들렸습니다.
1: 네.
0: 특히 최원중에게 2루 3루 도루를 연달아 허용하면서 마운드의 제임스 레일은 투구 템포와 집중력이 눈에 띄게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1: 네.
0: 타자를 상대하기보다 주자와의 싸움이 끌려 들어간 전형적인 흐름이 이탈 상황이었죠.
1: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독님. 여기까지 하고 네네. 결국은 그렇게 해서 패한 거죠, 뭐. 그렇게, 네. 자, 끝으로 주중 경기, 주말 경기 안내 좀 하시죠. 한화의 경기가 네. 주중에 있고 광주에서 펼쳐집니다. 한화 9위예요. 그다음에 주말에 8위인 롯데와의 경기, 원정 경기를 하는데 어떻게 여기서 적어도 3분의 2는 이겨야 되지 않아요?
0: 네, 이번 주 일주일은 흐름 반등의 분수령이 될 수 있는 중요한 한 주이기도 하죠.
1: 그렇습니다.
0: 주중에는 광주 홈에서 리그 9위와 하나와 이글스와 3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1: 네.
0: 순위상으로는 기아가 우위에 있는 매치업이지만
1: 네.
0: 하위권 팀들과 부담없이 맞붙는 특성이 있는 만큼
1: 네.
0: 초반 기사 대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홈경기인 만큼 선발진이 안정적으로 흐름을 잡아주고 타선이 초반 득점 지원을 해주는 정서적인 경기 운영이 요구되는 시리즈이기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0: 주말에는 장소를 부산으로 옮겨서
1: 네.
0: 8위 롯데와 롯데자이언츠와 원정 3연전을 갖습니다.
1: 네.
0: 사실 원정은 특유의 분위기와 흐름 싸움이 강한 구장인 만큼
1: 네.
0: 경기 초반 흐름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관건인데
1: 네.
0: 특히 롯데 역시 반등을 노리는 상황이라
1: 네.
0: 단순한 순위 이상의 접전 상황이 양상이 예상이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경기에서 좋은 성적 거두고 와서 기아 팬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음질 상태가 조금 좋지를 못했어요. 약간 그 좀 울림이 있었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 25분이 넘었어요. 우리 김백천 감독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주는 그렇습니다. 우리 스튜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여러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북연대 홍보 담당자이신 조남건 책임 매니저를 연결해서 전북현대 팬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2: 네,
1: 말씀하세요.
2: 전북현대 홍보를 맡고 있는 조남건입니다. 반갑습니다.
1: 네, 제주에 갔다 오시고 이겨서 기분 좋으시겠네.
2: 아, 네, 오랜만에 제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고 왔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5월 5일 내일이 이제 어린이날인데 홈 경기 얘기부터 해보죠. 상대가 광주 FC인데 이 경기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2: 네, 맞습니다. 어린이날 홈 경기는 이제 22년 이후에 약 4년 만에 배정받아서
1: 네.
2: 어린이와 가족 팬분들을 오랜만에 전주성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되었고요.
1: 네.
2: 올해는 가족 모두가 즐기는 축구 축제로 준비했습니다.
1: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눈에 띌까요?
2: 가장 큰 포인트는 이날 경기가 어린이날 펼쳐지기 때문에
1: 네.
2: 어린이 중심 운영이라고 하겠습니다.
1: 네.
2: 첫 번째로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대상으로 1,000원 티켓을 준비를 했고요.
1: 네.
2: 이 같은 경우는 ENS석 일반석 그리고 온라인 예매를 통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 있고요.
1: 네.
2: 두 번째로 가족 단위로 관람 환경을 강화해서 여러 가지 이제 콘텐츠를 즐겨보실 수 있도록
1: 네.
2: 어린이 체험형 콘텐츠를 확대했습니다.
1: 네.
2: 예를 들자면 디즈니 토이스토리 콘셉트로 포토존과 미니 파워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요.
1: 네.
2: 그리고 또봇 마스코트와 콜라보레이션 한 부분에 있어서
1: 네.
2: 또봇 그 인형탈이 와서 퍼포먼스와 시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1: 네.
2: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경기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이 어린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추억이 되겠는데요?
2: 네, 경기 전에 이제 다양한 즐길 거리를 준비해서 경기장에 일찍 오셔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저희가 이제 전북연대 요즘 그 홍보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축구도 중요하지만 전주성에 놀러 간다라는 느낌도 주어질 것 같아요.
2: 네, 물론 이제 축구가 주된 매개체는 맞고요.
1: 네.
2: 다만 이제 축구 경기 외적으로 더 풍성하게 이제 즐길 거리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진행되는 이제 행사 내용 좀 말씀드리겠는데 시드 바이 패트 행사가 화제가 되고 있어요. 어떤 행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2: 네, 시드 바이 펫은 반려동물과 함께 친환경 CSR 프로그램입니다.
1: 네.
2: 단순한 산책이 아니라 환경 보호 활동과 결합된 참여형 이벤트였고요.
1: 네.
2: 임실군과 함께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오수애견 정신이 살아 숨쉬는 오수에서 함께 네. 산책하면서.
1: 네.
2: 꽃씨를 뿌리는 본의 산책으로 진행을 했었고
1: 네.
2: 향후 오수 천변의 아름다운 꽃길로 물들면서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경관을 선물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꽃씨를 뿌리는 행사였군요. 그러니까. 네.
2: 네. 그 강아지한테 그 키트를 채워가지고요. 그
1: 네.
2: 안에 들어있는 꽃씨가 걸어다닐 때 조금씩 떨어지도록 자연스럽게 해서.
1: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주 참 요즘 트렌드하고 잘 맞는 것 같아요. 행사가.
2: 네. 팬분들이 단순히 이제 참여를 넘어서 그 반려 동물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반려동물의 문화 그리고 환경의식, 지역 커뮤니티를 함께 만들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반응이 좋았겠죠?
2: 네, 이 행사를 운영했던 담당자 말에 따르면요.
1: 네네.
2: 기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네, 네, 알겠습니다.
2: 앞으로도 이런 참여형 CSR 활동을 더욱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1: 네,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정말 기대되는 이벤트가 있더라고요. 5월 17일 김천 상무전 이후에 진행되는 저서드 하프 행사인데 그리고 잔나비 공연 소식이 있어요.
2: 네, 그렇습니다.
1: 네네. 소개 좀 해주시죠.
2: 네, 그, 기존 축구는 이제 전반, 후반 이렇게 끝나지만,
1: 네.
2: 전북현대는 경기 이후에, 하나의 새로운 경험으로 만들고자,
1: 네.
2: 서드 하프를 기획했습니다.
1: 네네. 네, 자, 그러면.
2: 케이리그 네. 최초로 시도이기 때문에 네. 전무경대 팬들과 그리고 음악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드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바로 공연이 이어지는 건가요, 그럼?
2: 네, 맞습니다.
1: 네.
2: 보통은 하프타임에 약 두세 곡 부르는 게 일반적 가수 초청 행사였잖아요.
1: 네네.
2: 네. 이날은 경기 종료 후에 네. 전주성에 그대로 이제 콘서트장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1: 네.
2: 잔나비 특유의 감성적인 음악과 함께 5월의 밤에 굉장히 특별한 분위기가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1: 네네. 그럼 무대가 그라운드의 센터 서클 한복판이 되는 건가요?
2: 무대가 사실 설치되는 건 아니고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네, 잔디 보호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점이 있지만
1: 네.
2: 잔나비 그 두 분께서
1: 네.
2: 그라운드를 움직이면서 그 네. 안에서 공연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연 시간이 대략 몇 분이에요? 한 시간은 넘겠죠?
2: 더 서드 하프라고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계획된 건 45분이지만
1: 네.
2: 뭐 가수가 뭐 인사말도 있을 것이고요. 그 외에 이제 뭐 팬분들께서 앵콜을 외쳐주시면 앵콜곡도 준비를 할 것이기 때문에
1: 알겠습니다.
2: 약 한 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됩니다.
1: 이제 예, 그러니까 이제 축구 팬뿐만 아니라 전북연대가 이제 음악 팬들도 그라운드로 초대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요.
2: 네, 그 부분이 이제 저희가 더 서드 하프를 기획한 의도인데요.
1: 네.
2: 축구 팬분들은 전주성에서 더 오랫동안 머물고
1: 네.
2: 음악 팬분들은 전주성으로 신규 유입되는 새로운 관람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1: 네, 아주 좋은 이벤트예요. 근데 이게 지금 그날만 지금 정해져 있는 거죠? 다른 경기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2: 네, 5월 이게 이제 첫 번째 시도로 잔나비가 초청이 되는데요.
1: 네.
2: 향후에도 더 서드 하프는 지속적으로 기획이 될 거고요. 올해는 아마 몇 번을 할 수 있겠다라고 계획된 건 없지만
1: 네네.
2: 일단 첫 번째 초청으로 잔나비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서드 하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1: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의 공연을 이렇게 기대를 해보냐면요. 2008년도 9월에 조용필 콘서트를 그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했어요.
2: 네.
1: 그래서 그때 15,000명이 관중이 오셔가지고 아주 뜻깊은 그런 공연을 보셨다고 하는데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 넓은 데서 또 전북연대가 그 오디오 시설이 잘 돼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 그래서 저도 한번 기대를 하고 경기 끝나고 한번 관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대합니다.
2: 네, 저희가 또 기존 조명이나 음향은 사실 콘서트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1: 네.
2: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명하고 네. 그다음에 음향 이런 부분도
1: 네.
2: 그날 경기 안에서 좀 추가적으로 네. 세팅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아 정말 환영합니다. 네네. 자 최근에 스카이박스도 새롭게 변화됐다고 들었습니다.
2: 네네.
1: 그 무신사 스탠다드 룸이죠?
2: 네 맞습니다.
1: 네.
2: 무신사 스탠다드와 협업을 해서요 브랜드 네. 룸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1: 네네. 그러면은 일반 스카이박스 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2: 기존의 스카이박스와는 다르게요.
1: 네.
2: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공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2: 브랜드 네. 감성 인테리어, 쾌적한 관람 환경,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데
1: 네.
2: 무신사 스탠다드에서 무신사 뷰티라고 해서 새로 출시를 런칭을 했는데 그 부분을 오시면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코스메틱들 그다음에 퍼퓸류들이 이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그 이제 경기장이 전주성이 이제 그 축구의 역사를 하는 박물관 그런 전시장도 만들었고 그다음에 콘서트도 하고 또 스카이박스도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그러는데 점점 복합 문화 공간으로 느껴지는 기분인데 어떻습니까?
2: 네, 그렇습니다. 더 많은 축구뿐만 아니라 더 많은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런
1: 네.
2: 경험 위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1: 네.
2: 또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서 즐길 거리를 많이 또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문화 소식 말고 이제 축구 얘기 한번 하죠. 이 꼼빠뇨 안드레이 꼼빠뇨 선수가 있잖아요.
2: 네, 네.
1: 네. 하도 이제 경기장에 나타나지가 않고 뭐 계속 치료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팬들이 저한테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콤파뇨 선수의 근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2: 네, 작년 시즌 더블 우승을 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콤파뇨 선수가 작년 하반기에 부상을 당하면서 사실상 올 시즌은 사실 보실 수가 없으셨었는데요.
1: 네.
2: 콤파뇨 선수는 하반기에 십자인대 파열 그리고 이제 무릎 복합적인 부상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수술을 받았고요.
1: 네.
2: 현재 아시다시피 선수는 클럽하우스에서
1: 네.
2: 재활 치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럼 복귀하는 시점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는지요?
2: 네, 뭐 명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1: 네네.
2: 회복 경과를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증이 없다고 하고요.
1: 네.
2: 그리고 개인 재활훈련에 매진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부상을 당한 부위가 좀 반대편 다리와 비해서 밸런스가 좀 아직 맞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 네.
2: 볼을 가지고 지금 훈련을 하고 있기는 한데 밸런스를 위해서 근력 운동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팬들 또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2: 네, 좋은 컨디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무리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자, 오늘 얘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전북현대가 단순한 성적을 쫓고 있는 구단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2: 네네. 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구단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이제 지난 그 제주 경기에서 말이죠. TV
2: 네네.
1: 중계를 저도 봤는데 관중에 몇 명이 오셨어요? 전라북도 팬들이, 전북 팬들이.
2: 네, 유료 관중은 8,700여 명 정도였고요.
1: 네.
2: 그날은 약 제주 원정 경기에 1,400분께서 제주까지 와주셔서
1: 이야,
2: 응원해 주셨습니다.
1: 네네. 아니, 보통 그 국내에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체 그 버스를 좀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비행기표를
2: 네.
1: 자기들이 자 왕복 비행기표 다 샀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2: 네, 이번은 특별히 근로자의 날이 낀 징검다리 휴일이었기
1: 아,
2: 때문에
1: 네네네.
2: 네, 저희 또한 비행기 표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요.
1: 네네.
2: 이렇게 1,400여 분께서 오실 거라고 사실 큰 기대를 못 했었는데
1: 네.
2: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엄청나게 많은 팬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응원해 주셔서
1: 네.
2: 아마 선수단이 더 힘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단한 팬들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또 선수도 또 2대 0으로 이기면서 그 서비스를 했다는 것이 더욱더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1: 네.
2: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전북현대 모터스의 조남근 책임 매니저였습니다. 자,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요? 다음 방송일은 5월 11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오전 10시에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시선은 이리저리 향하는데 딱히 무언가를 보거나 찾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냉장고 문을 연 채 우두커니 그 앞에서 냉장고 안을 바라봤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요. 그렇다고 딱히 해야 할 일도 없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고요. TV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괜히 한번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별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요. 익숙한 냉기가 한번 스쳐 지나가고 안에 있는 것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냉장고 안을 두리번거리며 바라봤습니다. 무언가 꺼내려고 간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냉장고 문을 바로 닫지도 않고요. 그냥 가만히 서서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무의식적으로 발길이 향했던 것도 같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두커니 멍하니 냉장고 안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렇게 몇 초였는지 어쩌면요 생각보다 조금 더 길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은 채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앉아있던 그 자리에 돌아와 그대로 앉았습니다. TV 리모컨을 손에 쥐었습니다. 조금 전과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입니다. 분명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요. 뭔가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냉장고 앞으로 갔습니다. 실은 TV도요. 딱히 보고 싶은 게 있었다기보다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가며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냉장고가 눈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조금 전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보고 싶은 방송이 있었던 건 아닌데 TV를 보고 있었던 것처럼요. 먹고 싶은 게 있었던 것도 아닌데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냉장고 가득 먹을 게 있긴 했지만 막상 손이 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초 정도였을까요? 10초 정도쯤 서 있다가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다시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조금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그런 날이었나 봅니다. 그냥 뭔가 허전한 날, 조금 심심한 날,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TV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냉장고를 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요. 그날은 뭔가 그렇게 잠깐 기분을 바꾸고 싶었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끔 무언가를 바꾸거나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땐 보통은 가장 가까이 있는 것부터 찾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분 전환할 때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렇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게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일 때가 있습니다. 얼마 전 저의 경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문을 열었다가 닫고 나면요. 조금 허무하기도 합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딱히 뭔가 찾으려고 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문을 연 김에 어떤 걸 꺼낸 것도 아니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냉기만 슥슥 나오다가 문을 다시 닫은 거죠. 내가 지금 뭐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어쩌면 그건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 냉장고 앞을 서성거렸다는 것 자체가요. 작은 숨 고르기였을지도 모릅니다. 그것 자체가 소파에서 일어나 냉장고 문을 열어봤던 이유였던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었던 게 이유였던 거예요. 일상에 무엇인가를 하게 될 때 모든 행동에 이유를 붙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지만 어떤 순간은요, 굳이 이유를 붙이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열었다가 다시 닫는 그 순간도요, 그래서 소파로 돌아와 리모컨을 들었던 순간도요, 그날은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수많은 생각을 하며 바쁘게 지냈던 시간이 있었다면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멍하니 문을 다시 닫기도 하지만요. 이런저런 생각으로 가득 차서 어떤 생각을 고민을 이리저리 하다가 무심결에 냉장고 앞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횡하니 멍하니 바라보다가 문을 다시 닫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왜 냉장고 문을 열었지? 하는 순간인 거예요. 이유가 있던 이유가 없던요. 그저 그런 순간으로 그대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늘 효율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요. 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끔은 그저 그런 시간으로 하루를 채우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냉장고 앞으로가 서성이기도 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있기도 하고요. 이건요. 입이 심심했던 게 아니라 마음이 심심했던 거고요. 배가 고팠던 게 아니라 마음이 허전하고 고팠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요. 왜 그런 때 있잖아요. 그냥 멍하니 아무것도 꺼내지 않고 그 안을 바라봤던 순간 있지 않으세요? 냉장고 앞까지 와서 문을 열었는데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뭘 찾으려고 했지? 했던 순간 잊지 않으세요? 라디오 책갈피 오늘 첫 곡입니다.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마이클 부블레 Feeling Good 듣고 오셨습니다. 며칠 전에요. 지인이 보내준 문자 메시지로 보내준 음원 파일, 오디오 파일이 하나 있는데요. 새소리였습니다. 지인이 등산을 좋아하는데 그날도 등산하면서 녹음한 새소리였다고 저에게 녹음해서 보내준 거였어요. 새소리를 스마트폰으로 녹음해서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파일을 클릭해서 새소리를 듣는데요. 뭔가 마음과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서 책갈피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인에게 허락은 받았고요. 지금 함께 들어볼게요. 산속에서 걸어가다가 녹음한 거고요. 어떤 새의 소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새소리 좋죠. 저는 처음 듣는 순간 뭔가 집중이 되면서 맑아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인이 산에서 걸어가다가 스마트폰으로 녹음한 새소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메시지로 음성 파일을, 오디오 파일을 새소리를 보내준 거였고요. 저도 스마트폰으로 들었겠죠. 그래서 그 맑아지는 느낌에 그날도 여러 번 들었고요. 스마트폰 메시지로 저장이 돼 있으니까 가끔 힐링이 필요할 때마다 듣고 있습니다. 음원을 조용히 듣고 있으면서요. 새소리가 들리는데 처음 한번 들었을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여러 번 계속 듣다 보니까 새소리 한 마리의 새우 소리가 크게 들리고요. 멀리서도 새소리가 작게 들립니다. 아마 제 생각엔 한세 마리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중간에는 물이 흘러가는 듯한 아마 옆에 뭔가의 계곡 내지는 작은 냇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기도 하고요. 산을 걸어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도 같았습니다. 어떤 새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뻐꾹 뻐꾹이 소리인 줄 알았는데요.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소적새라고 하더라고요. 산길을 걸으면서 느껴보는 소적새 소리. 이 소리를 듣다 보면요. 저도 마치 초록숲 속의 산길을 함께 걷다가 이 새소리를 만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방송은요.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이고요. 지금 이 시간은 이칸도와 함께하는 라디오 책갈피입니다. 라디오 책갈피 오늘은 115회 방송이고요. 이 시간에는 지난주 114회 책갈피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함께 하겠습니다. 114회 방송 내용은요. 시내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다가 한쪽 이어폰이 빠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어폰 하나가 귀에서 떨어진, 네. 듣고 있는데 몸을 움직이다가 가방에 그 케이블이 걸려서 이어폰 한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어폰 하나를 빼는 순간 달라지는 일상의 소리에 대한 상황과 생각이었는데요. 익숙한 음악 속에 머물던 시간이 이어폰이 빠진 그 아주 짧은 순간을 통해서 다른 결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배경처럼 흘려보냈던 소리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또렷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에 끼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투스 이어폰을 제가 끼기도 하지만 저는 아직도 케이블, 유선 이어폰이 좋아서 유선 이어폰을 많이 끼고 다니는데요. 그 한쪽이 양쪽으로 음악을 듣다가 우연히 한쪽 귀에 있던 이어폰이 빠지니까 이제 밖에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죠. 버스 엔진 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요. 사람들의 낮은 대화, 바람과 도로의 움직임까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의식하지 못했던 많은 소리들이 사실은 늘 곁에 있었다는 걸 느끼게 된 순간이기도 했어요. 이어폰은요, 편안함과 집중의 시간을 주기도 하지만요, 동시에 세상의 일부를 잠시 닫아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가끔은 이어폰을 빼듯이 마음도 조금 열어두고 일상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도 했었죠. 각자의 소리가 모여 만들어지는 하루 속에서는요, 오늘은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어떤 소리를 듣고 있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다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이어폰 한쪽 귀에 있던 게, 우연히 한쪽이 빠져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이어폰 안낀 쪽으로, 세상에 버스 지나가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소리,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가끔은 이렇게 세상에, 일상의 소리도 들어봐야겠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는 꼭 소리만을 뜻하는 건 아닐 거예요. 소리 외에 다른 사람과의 대화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나가는 풍경들, 소리를 닮은 풍경들, 여러 상황까지도 포함을 하는, 때로는 이어폰 한쪽을 빼듯이 마음을 열어두자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가끔은 이어폰을 빼고 일상의 소리도 듣는 시간이 나름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때로는요. 아, 시끄러워, 복잡해. 아무 소리로 듣고 싶지 않아. 이렇게 머리를 감싸고 싶을 때는요. 조용히 이어폰을 꺼내어 귀에 꽂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답답할 때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라앉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이어폰은 잠시 위안의 소리를, 위안의 시간을 건네줄 거예요.
이어폰을 빼고 세상의 소리가 들렸다는 건요. 세상의 소리가 나에게 들어왔다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지난주 방송이었죠. 114회 방송에 올려주신 청취자 댓글과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꽃사슴 세연님이 올려주신 글인데요. 이어폰을 끼우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세상이 뮤직비디오화 되는 마법을 느끼게 되어 좋아요 라고 글 남겨주셨네요. 이어폰을 끼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면 마치 세상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서 풍경을 보면 마치 뮤직비디오가 되는 마법. 그러면 세연님은 뮤직비디오 속의 주인공이 되신 건가요? 네. 이럴 때가 있죠. 저도 그런데요. 더구나 뭔가 그 상황에 그 시점에 기분을 탈 때는 더 그렇더라고요.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기운이 축 처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요. 음악을 들으면서 바라보는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의 모습과 가로수의 풍경도 흠뻑 우울해 보입니다. 그렇게 우울함에 음악도 들으면서 한참 빠지고 나면 저는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울할 때는 두 가지 형태예요. 어떤 때는 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쿵짝쿵짝 밝은 음악, 힙합 음악이나 빠른 템포의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요. 가라앉은 그런 제 기분을 업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정말 더 우울한 음악을, 슬픈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음악을 들으면서 나름 마음의 정화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처럼 햇살이 좋을 때는요, 요즘 좋죠. 봄이 깊어가면서요. 밝은 음악을 들으면서 벤치에 앉아서 꽃들이 있는 공원 같은데, 아니면 요즘은 가로수에 꽃들이 많이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이어폰을 꽂고 길을 걸어가면 그것도 또 하나의 뮤직비디오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이제 벚꽃이 한참 바람이 불면 꽃비처럼 내리잖아요. 그런 때 음악 좋습니다. 요즘은 이팝나무가 또 그렇게 많이 폈더라고요. 그리고 엊그제 주말 사이에 비가 오고 나니까 이팝나무가 이제 바람결에 막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뮤직비디오 한편 준비하시죠. 그러면 일단 스마트폰에 밝은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고 이어폰을 귀에 꽂는 겁니다. 이번엔 헤얼리 은하수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드디어 헤드폰을 머리에 장착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책갈피와 듣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히읗 히읗. 가까이 사는 지인이 제 농장을 방문한 후 가까운 곳에 텃밭 농사를 시작했는데요. 그 지인을 우연히 만났을 때 한숨을 내쉬어서요.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요. 남편과 친정 엄마까지 동원해 해질녘 차로 20분을 달려가서 텃밭에 가고요. 재미있게 한동안 농사를 했는데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본다고 합니다. 그 지인은요, 텃밭 농사를 1년 만에 손들었어요. 농사는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면서 스마일 이모티콘 여러 개 남겨주셨어요. 네, 그렇죠. 텃밭이요. 지난주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한 5년 전인가, 함께하는 동아리 공동체에서 텃밭을 했다가 딱 1년만 하고 안 했다가 올해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전에 한 5년 전에 했을 때는 저도 차로 한 30분, 40분 좀 멀리 가야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동네에 텃밭을 같이 해서 시작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한 2주째 텃밭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도대체 시작은 언제 하는 걸까요? 텃밭 시작하면 바로 방송을 통해 말씀드릴게요. 맞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텃밭을 주위에서 하는 분들 SNS에 사진 올리고 막 그러면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군가 텃밭을 하는 걸 보면 하고 싶습니다. 뭔가 힐링이 되는 느낌도 있고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여유도 느껴지죠. 보기에는 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저처럼 한번 해보면 아 다르더라고요. 네, 지인 말씀처럼 존경하는 눈으로 텃밭을 오래 한 사람들을 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한 5년 전에 텃밭 했을 때요. 일주일에 한번 가다가 나중엔 보름에 한 번씩 가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자주 못 갔더니 이게 텃밭인지 잡초밭인지 그렇게 정성 들여 키우려고 했던 네, 채소나 식물들은 안 자라고 그렇게 뽑고 뽑고 또 뽑아도 잡초는 왜 그렇게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지난주 방송처럼 꽃밭을 이번에 만들어야 할까 봐요. 제그 동아리 텃밭에서 저에게 주어진 부분은 꽃을 심어볼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것과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요, 자주 못 만나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질 수 있다고 하잖아요. 텃밭은 정말 더 그렇습니다. 눈에서 멀어지고 자주 안 가면 마음에서 멀어질 뿐만 아니라 마음은 똑같은데 텃밭은 점점 나에게서 도망가 버립니다. 먼 곳에 텃밭이 있으면 자주 못 가니까 텃밭은 가까운 곳에 확실히 있어야겠더라고요. 먼 곳에 있는 텃밭의 장점은 하나, 마치 바람 쐬러 가는 것처럼 가끔 한 번씩 드라이브로 여행 가는 느낌으로 텃밭을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 텃밭이 아니라 잡초밭만을 만나고 오는 겁니다. 다음은 근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거리에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불안하고 위험해 보여요. 최소한 거리를 걸어갈 때는 귀를 열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맞아요. 가끔 거리를 지날 때 인도는 좁고 사람의 왕래가 많을 때는 길을 걷다 보면 이제 한 번씩 건너편 상대방하고 부딪히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 보면 상대편에서 오시는 분이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올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양쪽 다 이어폰을 끼고 헤드폰을 끼거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면 정면으로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어폰으로 음악을 내지는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으니까요. 네, 이렇게 이어폰으로 음악을 들 때 거리를 걸어가거나 그런 때는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런 때는 좀 음악 소리를 줄이거나 아니면 한쪽 귀에만 이어폰을 꽂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다음은 그린 소나무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방송 듣다가 저는 다른 상황도 생각났어요. 히읗! 집 근처 공원에 가끔 가는데요. 공원에는 아침 저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스마트폰이나 라디오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다닐 때도 있는데요. 괜찮긴 한데 어떤 경우는 너튜브로 정치 관련 내용을 크게 틀어놓고 다니는데 이런 건 좀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원처럼 공공장소에서는 스피커로 듣지 않고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었으면 하는 생각도 하곤 하네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이야기한 거하고 좀 다른 상황이죠. 거리를 가거나 아니면 공공장소에서 그때는 스피커로 듣는 것보다 이어폰으로 들어야지 상대방에게 뭔가 신뢰를 방해가 되지도 않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처럼 근데 이제 이어폰을 귀에 끼면 헤드폰을 귀에 끼면 너무 크게 틀었을 경우에는 좀 거리를 걸어갈 때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잖아요. 청각도 물론 계속 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이어폰으로 듣지 않고 스피커로, 특히 보통 걷기 운동 많이 할 때 스피커를 틀어놓고 음악을 듣는 경우가 많죠. 보기도 하죠. 저희가 걷기 운동을 하거나 공원에 가면. 근데 이런 경우에 음악은 괜찮은데 뭔가 이런 뉴스라든가 아니면 말소리, 멘트가 있는 것들은 좀 소리가 너무 클 경우에는 줄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들기는 해요. 근데 반대로 저도 가끔 그렇게 듣긴 합니다. 사람이 많이 없을 때 걷기 운동을 할 때는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런 경우 많죠. 스마트폰으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탄 다른 이웃분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가 있는데, 이때는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왜 그렇게 그분이 작게 틀어놓은 스피커의 소리에 귀가 기울어지고 잘 들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노래 듣고 가겠습니다. 플레이브, 꽃송이들의 퍼레이브.

플레이브 꽃송이들의 퍼레이드 듣고 오셨습니다. 라디오 재갈피 지난주 방송 114회 방송 전주 FM 너튜브에 올려주신 청취자 사연과 댓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워라벨 튜브님이 올려주신 글이에요. 오랜만에 배워요. 웃는 이모티콘. 저도 자주 한쪽 이어폰만 끼고 노래를 들으면서 걷곤 하는데요. 가끔은 이어폰으로 듣는 소리에 제가 갇힌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답답하다는 느낌이 막 밀려와서 이어폰을 빼버리고 두 귀를 열고 걷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어폰을 갖고 나가지 않는 날도 있어요.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요. 그로 인해 다른 한쪽을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오늘은 나가지 않는 날, 이어폰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날, 자유로운 날입니다. 웃는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그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뵈어요. 그런데 한 2주 만에 뵙는 것도 같고요. 그 책갈피에 자주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뭐 한 달에 한 번 남겨주시는 분들, 매주 남겨주시는 분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글을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남겨준 분들도 있죠. 그런데 자주 남겨주시다가 한동안 소식이 좀 뜸한 분들은 궁금하기도 해요. 그렇습니다. 네, 지난 방송에서의 내용은요. 일부러 한쪽 이어폰을 뺀 게 아니라 우연히 양쪽 다 끼고 가다가 한쪽 이어폰이 빠졌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한쪽 이어폰이 빠지고 나서야 세상의 소리가, 주변의 소리가 더 잘 들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튜브님 같은 경우는 이어폰 양쪽으로 음악을 듣다 보면 가끔은 뭔가 그 소리에 내가 갇힌다는 느낌이 들어서,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일부러 이어폰을 빼거나 한다고 그랬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은 일부러 한쪽에만 이어폰을 낄 때가 있어요. 보통은 길을 걸어갈 때 차 소리가 안 들리거나 뭐 그래서 위험할 수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때로는 뭔가 주변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들 있잖아요. 그런 때는 양쪽 귀에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볼륨을 좀 줄이기도 하지만 한쪽만 끼고 한쪽 귀는 음악을 향해 그리고 다른 한쪽은 세상을 향해 귀를 열어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분 전환할 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정말 어떤 때는 계속 음악을 듣고 있다가 그냥 이어폰 빼고 음악도 듣지 않고 아무 소리 없이 걸어가면서 아니면 차 창밖을 보면서 아니면 집에 누워서 멍하니 천장의 무늬를 보면서 이렇게 아무 소리가 없을 때가 오히려 또 힐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집에 있어서 이어폰으로부터 완전 해방된 날이라고 하시니까요. 그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너무 얽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날 스마트폰을 혹시라도 놓고 나오면 뭔가 불안하죠. 어디선가 연락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시간도 봐야 되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뭔가 영상도 봐야 되고 그래서 불안한데 이런 게 계속되고 하니까 이게 디지털 중독이라는 표현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디지털 해방의 날,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지 않는 날, 그리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을 안 가지고 나오면 뭔가 불안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예방하고자 하루를 정해서 스마트폰 없이 살아보는 날, 스마트폰에서 해방되는 날을 만들어보자, 이런 캠페인도 있더라고요. 그 생각도 납니다. 글 중에서 뭔가 하나를 선택할 때요. 그로 인해 다른 한쪽을 놓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봐요. 이 부분이 특히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어서 우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어폰은 일상이 됐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깜빡하고 이어폰을 놓고 나오면 하루 종일 허전하더라고요.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게 당연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정말 맞아요. 당연한 일상이 됐어요. 이어폰은 폰도 정말 어떤 때 들으라 보면 가지고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집에 놓고 나올 때가 있잖아요. 이어폰은 좀 더 그런 경우가 자주 있어요. 물론 이어폰으로 음악을 자주 듣긴 하지만 스마트폰은 그래도 나오면서 혹시 놓고 나왔다고 해도 시간을 보거나 문자를 보려고 하면서 아, 놓고 나왔다. 그래서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가지고 나오는데 이어폰은 가까이 있긴 하지만 완전 필수는 아닐 수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래서 모르고 있다가 음악을 들으려고 할 때, 아, 맞다. 이어폰을 집에 놓고 왔구나. 이런 때가 있죠. 그러면 괜히 허전합니다. 혼자 있는 공간에서는 스피커로 들을 수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어폰 하나는, 케이블이 있는 유선 이어폰을 더 좋아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은 늘 가방 한쪽에, 그 파우치 같은 공간에 넣어놓습니다. 그래서 유선 이어폰을 가지고 다니다가 깜빡 잊고 나온 날은, 네, 정말 유용하게 그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은 루시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이어폰을 안 끼고 음악을 들은 게 언제였지 하고 할 만큼요, 저는 언젠가부터 늘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네요. 예전에 MP3 플레이어로 들을 때부터 음악을 늘 이어폰으로 듣고 있습니다. 책갈피 라디오 방송도 이어폰으로 들어요. 방송을 듣다 보니 저는 이어폰을 통해 세상을 만나고 있기도 하네요 하면서 웃는 이모티콘, 하트 뿅뿅 이모티콘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 라디오 책갈피 방송에 글을 평소에 올려주신 내용들을 보면요. 이어폰으로 듣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혼자 있을 때는 스피커로도 듣겠지만 아니면 승용차에서 뭐 스피커로 들었거나 나 혼자 집이나 어떠한 공간, 사무공간에 있을 때는 스피커로 듣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래도 이어폰으로 또 이동할 때는 이어폰으로 들 때가 많죠. MP3 플레이어. 아,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지금도 서랍 속에 있습니다. 아,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 제 보물창고 아시죠? 서랍. 세 번째 칸 오른쪽. 예, 꺼내서 들은지는 요즘은 다 폰으로 들으니까요. 꺼낸지는 오래됐는데 MP3 제가 처음으로 샀던 MP3 플레이어가 있어요. 디자인도 예쁘고요. 빨간색의 고급진 네, 모양의 MP3 플레이어인데요. 저도 책갈피 방송 모니터를 방송을 다시 할때 들을 때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물론 스마트폰으로 듣죠. 늘 가지고 다니니까요. 듣기도 하고요. 다른 라디오 방송이나 너튜브 영상을 볼 때도 이어폰을 통해서 듣습니다. 스피커로 듣는 건 정말 아주 가끔 늦은 밤에 걷기 운동할 때 걷기 운동 거의 빠지지 않고 밤에 하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10시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출장을 다녀오고 하면 12시, 1시, 2시에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밤 10시 때만 돼도 제가 걷기 운동하는 곳들이 저희 아파트 단지 근처에 공원, 작은 호수공원 같은 곳에서 하는데 10시면 사람들 많습니다. 운동하시는 분들, 벤치에 앉아서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런데 1시, 2시 새벽으로 넘어가면 거의 안 계세요. 그래서 그때는 두리번거려서 없으면 또 스피커로 듣는 그런 소리의 맛이 있으니까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걷기도 합니다. 또 이어폰을 늦은 밤에는 안 끼는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1시, 2시는 인적이 드무니까 뭔가 걷기 운동을 할때 귀를 이어폰으로 꽉 막으면 좀 위험할 수도 있잖아요. 네. 뭔가의 상황에 적극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귀를 열어두고 스피커를 통해서 듣습니다. 네. 예전에 한, 네.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 출장을 갔다가, 해수욕장. 한병 해수욕장이었던가요? 네, 해수욕장은 바로 떠오르지 않는데, 네. 그 푸른 바다가 있었던 해수욕장 앞에 제주 뿔소라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후에도 해마다 가면 계속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서 소라로 만든 소라 껍데기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가 있는데 그걸 기념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가끔 그 스마트폰과 연결해서 뿔소라로 된 뿔소라 모양이 아닌 실제 뿔소라를 말려서 만든 블루투스 스피커를 통해서 듣는데요. 소리가 일반 또 스피커와는 또 다른 느낌이에요. 그 소라가 그 안에 웅웅웅 이렇게 안에 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새롭기도 하고 뭔가 제주도에 갔던 추억이 그 소리에 함께 담겨 있어서 바닷소리가 들리듯이 분위기에 취하기도 합니다. 이번엔 지훈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헤드폰을 쓰고 자전거를 타요. 음악도 크게 듣는데요. 그러다 보니 차의 경적 소리를 못 들을 때도 있습니다. 히읗 히읗. 그런 때 위험하다는 생각에 놀라기도 하는데요. 그러다가도 다시 음악을 크게 트네요. 고쳐야 할 습관입니다요. 히읗 하면서
개구진, 네, 웃는 표정의 이모티콘 여러 개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꼭 이건 고쳐야 할 습관이실 것 같아요. 위험해서 안 됩니다. 네, 자전거를 타는데 헤드폰을 쓰고 타면 그런 분들 많죠. 저희 거리 가면 뭐 어느 정도 크게 틀어놓고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자전거를 탈때 차도 많이 달리고 또 이제 사람도 많이 달리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오감각, 시각, 청각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각 부분을 음악으로 살짝 가리면 위험할 것도 같습니다. 안전운전 아시죠? 자전거도 음악을 듣긴 하지만 정말 나는 헤드폰을 써야 된다라고 하면 이어폰으로 좀 바꿔보세요. 헤드폰보다는 귀를 좀덜 막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어폰 중에서도 헤드폰도 아마 그러겠지만 밖에 소리가 좀 들릴 수 있는 그런 이어폰을 판매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걸로 한번 바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내가 이어폰을 끼고 싶으면 한쪽만 끼고 한쪽은 거리의 소리를 향해 열어두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훈님은 소중하니까요. 스카이비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어폰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오래전 학창시절에 뽐내고 다녔던 미니 카세트가 생각났습니다. 히읗. 그때 미니 카세트가 얼마나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좀 늦게 구입한 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어폰으로도 들었지만 스피커로도 많이 들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히읗. 그때도 버스나 지하철에서 미니 카세트에 이어폰을 꽂고 앉아 있는 모습을 자주 볼수 있었고, 그게 트렌드처럼 멋진 시대였습니다.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미니 카세트에 대한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에 무선 이어폰이 저에게도 자연스럽죠? 하면서 글을 남겨주셨어요. 맞습니다. 저랑, 네. 스카이미님, 저랑 비슷한 세대이신가 봐요. 앞에 사연 중에 루시님이 MP3 플레이어를 말씀하셨을 때도 당시에 그때 생각이 모락모락 났었는데요. 저도 미니 카세트가 있었죠. 저는 중학생 때였던 것 같은데요. 미니 카세트. 지금은 사라진 브랜드니까 말해도 되겠죠? 국내 3대 가전회사에서 만든, 네, 미니 카세트가 있습니다. 마이마이, 요요, 아하. 마이마이, 요요, 아하. 이거 생각나시는 분은 저랑 세대가 비슷하신 거예요. 저는 마이마이였는데요. 누나가 사서, 누나가 저하고 6살 차이 나는데, 누나가 사서 듣다가 질렸는지. 저에게 감사하게도 하사해준 막내라고 미니 카세트였어요. 디자인이 정말 앙증맞고 멋있었고요. 당시에는 미니 카세트가 막 유행처럼 CF에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중학생 친구 또래에서는 미니 카세트 있는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CDP가 나왔잖아요. 아세요, CDP? 네, CD 플레이어를 말하는데요. 아, 그게 나왔을 때도 얼마나 있어 보이고 갖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지하철을 타면 학생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MZ 세대들인데요. 전철에 앉아서 CD 플레이어에 이어폰을 귀에 꽂고 있었는데 정말 부러웠습니다. 제가 신났네요. 오랜만에 추억이 소환, 미니 카세트 이야기, CD 플레이어 이야기, MP3 플레이어 이야기 하니까 자꾸 목이 잠겨서 한 번씩 네 하면서 방송을 이어가고 있어요. 전철에 보면 학생들 내지는 이제 직장인 초보생, 초년생 분들이 자리에 앉아서 CD를, 요즘은 CD도 저희가 쉽게 볼수 없죠. 테이프는 무슨 말이에요? 언제적이에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MP3로 듣거나 MP3로도 잘안 듣죠. 다 음악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이제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는데 CD 플레이어가 막 나왔을 때 너무 부러워서 그것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나중에 돈을 모아서 전자상가에 CD 플레이어 구입하러 갔는데요. 거기에서 판매하시는 분이 MP3라는 게 이제 나왔는데 조만간 CD 플레이어는 사라지고 MP3 플레이어가 대세일 거라고 말리시더라고요. MP3 플레이어를 사라고요. 그래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네, 귀에 이어폰 꽂고 CD 플레이어를 무릎 위에 놓고 전철에 앉아 있는 게 저의 로망이었기 때문에 한참 고민하다가
그래, 결정했어. MP3 플레이어를 구입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선택을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MP3 플레이어가 빠르게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트렌드도 CD 플레이어에서 MP3 플레이어로 바뀌었죠. 저는 거의 MP3 플레이어 초창기에 샀기 때문에 주위에서 이런 것도 있어? 하고 신기하고 부러워했던 기억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MP3 플레이어가 지금도 서랍 속에 있어요. MP3 플레이어는 용량을 중시했죠. MP3 노래, 음악을 몇곡 넣을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산 MP3 플레이어는 라디오 기능도 있었습니다. 아, 추억 돋네요. 그래도 제 삶에서 CD 플레이어를 가져본 적이 없다는 게한 번씩은 조금 아쉽기도 해요. 만약에 그때 CD 플레이어를 샀다면 서랍의 보물창고에 추억과 함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은 김상기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크게 듣는 사람을 보면 위험해 보입니다. 길을 건너려고 횡단보도에 서 있으면 옆에서도 들릴 정도로 크게 듣는 건 걱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도 마찬가지로 걱정입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러실 거예요. 설령 본인이 이어폰을 끼고 많이 다니거나 킥보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아, 이거 주의해야겠다. 아, 좀 조심해서 거리에서는 해야겠다라고 아마 거의 생각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전동 킥보드 자체도 위험한데 이어폰까지 끼고 귀를 막고 다니면요. 위에 사연 중에 지훈님의 글이 생각납니다. 지훈님, 아셨죠? 네, 밖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킥보드 타실 때 헤드폰으로 두 귀를 꼭 막으시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지훈님은 아시죠? 말씀드렸듯이 소중하니까요. 저는 전동 킥보드는 안 타는데요. 그래도 거리를 걸을 때 이어폰은 정말 자주 낍니다. 저도 주의를 해야 될것 같아요. 아예 이어폰을 안 끼고 다닐 자신은 없고요. 소리를 좀 줄이거나 거리를 다닐 때는 아니면 한쪽 귀로만 들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김상기님의 글에서처럼요. 이 상황 사례는 올려주신 글은 옆 사람이 들릴 정도로 크게 음악을 듣고 있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위험하죠. 네. 그리고 다음에 올려주신 사연은요. 민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저는 무선 헤드폰을 늘 함께 해요. 제 프로필도 강아지의 헤드폰이죠. 저는 헤드폰이 머리를 감싸주는 느낌이 있어서 편안하더라고요. 안정적이고요. 이어폰은 떨어질까봐 신경 쓰였거든요. 웃는 이모티콘. 헤드폰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아요. 히읗 히읗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맞아요. 네, 민영님의 노트북에 남겨주신 댓글의 프로필을 보면 복슬복슬 강아지가 헤드폰을, 검은색 헤드폰이었던 것 같아요. 헤드폰을 쓰고 있는 프로필이죠. 네. 습관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폰도 마찬가지고, 특히 헤드폰은, 헤드폰 쓰시는 분들은 이어폰보다 착용감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음악을 듣지 않아도 뭔가 허전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네. 저도 선물 받은 무선 헤드폰이 있는데, 지금 잘 모셔만 두고 아직 개봉박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네. 이거 한번 이어폰, 헤드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김에 슬쩍 붐과 함께 꺼내봐야겠습니다. 소망드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듣고 싶은 말에는 귀를 열고 듣기 싫은 말에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습니다. 사는 게다 히읗이라고 물결 무늬 표시와 함께 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쵸. 사는 게다 그렇습니다. 공부하려고 하는데 공부하라고 누군가 옆에서 말하면요. 갑자기 하려고 했던 공부도 하기 싫어지잖아요.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이어폰을 껴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예전에 친구들 보면 이어폰 끼고 그때는 카세트 테이프였겠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가 겪은 세대는 아니지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학생들은 카세트 테이프나 그런 것을 귀에 꽂고 좋아하는 그때 피노키오라던가 이승환 네,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들었다고 하는데 이어폰 이야기하니까
추억 이야기 소환이 많이 됩니다. 앞서 중간에 오늘 사연 소개하기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어폰을 양 귀에 꽂고 가다가 우연히 한쪽에 떨어지고 나니 주변에 소리가 잘 들렸다. 그래서 가끔은 일부러라도 이어폰의 한쪽 귀를 열어두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끼지 않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일상의 소리, 주변의 소리를 듣는 시간도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담긴 내용이 소망드림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요. 꼭 소리만을 말한 게 아니라 주변에 대한 관심, 뭐 풍경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너무 이어폰을 하면 내 세상을 만나는 건 좋지만 이어폰 안에 그렇게만 하면 점점점 갇히거나 세상과 멀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폰을 낄 때도 있고 세상을 향해서 열어둘 때도 있고 귀도 마음도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소망드림님. 이어서 선부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날이 맑고 참 좋아서요. 요즘 날씨처럼 좋은 날이 1년 내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사계절도 좋지만 봄날만 계속 글 남겨주셨어요. 요즘은 따뜻한 봄이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원래는 겨울이 훨씬 더 좋았는데 제가 봄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또 꽃사진 좋아해서 방송 중에 꽃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봄이 좋아지고 꽃이 좋아지고 꽃사진이 좋아지면 나이 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원래 어렸을 때부터 꽃도 좋아하고 꽃사진도 좋아했습니다. 네. 경희님, 네, 이어폰이 익숙치 않아서 라디오 방송도 스마트폰으로 듣는다고 하셨어요. 블루투스 스피커를 연결해서 듣는다고 하시고, 집에서 라디오도 유튜브 음악도 늘 스피커로 듣는다고 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어폰으로 듣는 맛도 있지만요. 스피커로 듣는 또 맛이 있습니다. 상민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지인들과 꽃놀이 소풍을 다니고 있어요. 산을 싫어하는 저도 꽃맞이하러 산에 다니고 있답니다. DJ님과 청취자분들 모두 꽃처럼 봄처럼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래요 하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해마다 봄이 되면요. 제가 활동하는 공동체 동아리 중에서 봄 소풍 꽃놀이 다녀오곤 했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사진도 있고요. 올해는 다들 잠잠하시더라고요. 저만 봄 소풍 왜안 가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영님이 올려주신 글입니다. 카페에 있다가 입구에서 수국을 봤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꽃 수국이거든요. 당분간 수국을 보면서 룰루랄라 기분 좋을 듯이요. 방송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트 표시 남겨주셨어요. 아, 수국이 벌써 필 땐가요? 조금 일찍 준비한 수국들은 이제 카페 같은데 진열도 하겠네요. 저도 역시 수영님처럼 좋아하는 수국, 예, 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짓갈 비는요, 소파에 앉아 리모컨으로 TV를 보다가 냉장고 문을 열고 멍하니 있다가 다시 왔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책갈피 마무리곡 신혜영의 벗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라디오 책갈피 이칸도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5월 6일 날씨가 좋은 수요일입니다. 아, 왜 이런 날이 이렇게 좋을까요? 연휴 뒤 정말 놀고 싶어 갈 정도 날이 좋습니다. 마음만은 그래도 오늘은 놀자.

대학로 이제 농가족이 함께 하고 싶지만 아버지기 때문에 얘기하기 어렵구만. 세월의 무상함에 눈물이 고이고 아이들은 바빠 보이고 아이고 사책이 나가야겠소 여보.

네, PSY 싸이의 아버지 듣고 왔습니다. 가사 내용이 뭐 본인이 생각을 경험을 적어서 만든 노래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아버지하고 참 대화가 없었다는 이야기. 이 대목이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그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고, 근데 이제는 좀 많이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이 노래가 예전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고요. 내일 모레 이제 어버이날이라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한곡더 듣고 올까요? 장순아입니다. 아버지의 의자.

네, 정수라의 아버지의 의자 듣고 왔습니다. 누구나 이제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고아가 되잖아요. 네, 누구나 고아가 됩니다. 지금 정수라의 노래에 나오는 아버지 의자처럼 당신의 기억 속에 혹시 남은 물품이나 생각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 역시 좀 몇 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One more chance, 널 생각해. 브라이트 더 스카이. 그댄 모르죠.

엄모젠스 널 사랑해 플라이 투더 스카이의 그댄 모르죠 두곡 듣고 왔습니다. 5월 어느 순간에 벌써 5월 6일 아 이렇게 또 언제 5월달이 됐나 했는데 연휴 끝나고 나니까 바로 5월 조금 있으면 중순이 되겠어요. 시간은 너무 빨리 갑니다. 유성은의 Be OK, H.G.N의 사랑 경보.

H유진의 사랑경보. 아, 피처링은 에이트의 주희가 했었고요. 그 전에 들으셨던 노래는 유성은 비오케 피처링의 배치기였습니다. 노래 한곡더 듣고 올까요? 팀입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프로그램은 오늘은 놀자입니다.

네, 더 네임의 더 네임 듣고 왔습니다. 사람이 이름이 중요하죠. 아, 지금 뭐 6월 3일이니까 이제 한 달도 채안 남았죠? 아, 지방선거일이 채안 남았습니다. 저희 이제 공동체 라디오에서 선거 관련된 방송을 준비 중인데요. 저희가 정말 중요한 건 TV나 뭐 SNS 매체를 보면 중앙에 대한 이야기만 나와요. 그리고 뭐 시도지사,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큰 내용만 알지 우리 골목골목에서 활동하실 분들, 흔히 말하는 시의원이라고 하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방송이나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 라디오에서 준비 중이니까요. 조만간 선거 관련 방송 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고경에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마골피에 비행소녀.

네, 고우경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마골피 비행소녀 듣고 왔습니다. MNJ의 후예, 제이사라 언제나 사랑해.

후에 MNJ, 제이세라, 언제나 사랑해 듣고 왔습니다. 요즘 갑자기 들은 생각이 기본에 대한 이야기가 좀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기본이 강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전주에 있는 뭐 수많은 맛집들 생각해 보면 기본기가 가는 집들이 오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래 간 집이 살아남은 것이니까요. 취미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면 정말 골프, 그다음에 캠핑, 낚시, 뭐 사이클, 한때 정말 시장을 호령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리고 취미를 가졌었는데, 그리고 그 산업이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부도익이 나올 정도로 무너져가고 있다고 하는 게그 사람이 취미라는 게 결국에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즐기는 게 취미이지 않나 해서 보여주는 취미에서 정말로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가는 단계에서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좀 런닝을 많이 하시죠? 등산도 많이 하시고요. 보여주지 않고 내가 즐길 수 있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김진표, 숙희, 좋은 사람. 김그림의 너밖에 없더라.

네, 김진표 숙희의 좋은 사람, 김그림의 너밖에 없더라 듣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놀자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5월 6일 아, 수요일 행복하고 재밌는 시간 많이 너무 넘치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위가 넘쳐야 기분이 좋은 게 넘쳐야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아, 다음 참자 발표는 월요일 날 하겠습니다. 저기 오늘은 놀자는 월수 12시에서 1시까지 방송을 하고요. 화목은 재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노래 거북이의 빙고 들으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6월 3일 우리 동네를 활짝 비울 시간.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지역의 내일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꽃 6.3 지방선거 잊지 말고
0: 투표하세요.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전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 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 한 노래 토티알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의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 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치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의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발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의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 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창조 음악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의 음악은 수궁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궁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즈그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예,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 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 밴드의 사랑 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 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바디앤소울의 홈커밍,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복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DSB 메아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DSB 회원들이 활동하는 방송을 들으시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합창으로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시간입니다. 이제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모두 다 좋은 날이지만 5월은 사랑의 달, 감사의 달입니다. 싱그러운 바람과 따스한 햇살이 함께하는 5월, 자연이 노래하듯 우리도 마음 모아 노래하고 싶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윤석중 작사, 윤구경 작곡 어린이날 노래입니다. 날아라 새들아 푸른 하늘로 시작하며 어린이날에 가장 많이 불리는 노래입니다. 5월의 푸르름과 어린이들의 밝은 성장을 노래한 이 곡은 한국의 대표적인 기념일 노래입니다. 어린이날 노래와 함께 아빠는 엄마만 좋아해를 KBS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합니다.

귀여운 새들이 노래하고 집 앞들 나뭇잎 춤추고 해님이 방긋이 고개 들면 우리 집 웃음꽃 피어요. 아빠, 엄마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엄마, 아빠 좋아. 아빠, 엄마 좋아. 부부간의 사랑이 풍성할 때 아이들은 그만큼이나 행복해지겠지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엄마, 아빠의 따뜻한 사랑 가운데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소월 씨, 김광수 작곡 오병희의 편곡입니다.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뜰에는 반짝이는 금 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립의 노래,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윤회중 씨가 주의하는 국립합창단의 연주입니다.

벌써 강변에 가고 싶어지네요. 뜰에는 반짝이는 금모래빛, 뒷문 밖에는 갈잎의 노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은 곳입니다. 이번에는 헨리 비숍이 작곡한 즐거운 나의 집, 홈 스위트 홈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처는 나의 집입니다. 특히 이 곡의 후반부로 가면서 스위트 홈이라는 가사가 명확하게 들리며 강조, 반복되는 것은 화목하고 편안한 가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부르고 싶은 곡입니다. 즐거운 나의 집, 존 메카시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해도 내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니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 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니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벗, 내 집뿐이니 여러분은 지금 전주 DSB 방송국에서 제작한 이 진화의 오후의 하모니를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통하여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손경민 작곡 주의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감에 감사하고,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이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송경민 곡 주의 가정입니다.

주의 가정, 가정의 달에 아주 좋은 곡이었습니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이 있네. 다음 곡은 조항조 씨가 불러서 히트친 곡을 합창곡으로 편곡한 고맙소를 전주 필그림 합창단의 연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5월은 사랑의 달이고 감사의 달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고 선생님께 감사하고 부부간에도 감사하며 고맙다라고 말해주고 싶은 달입니다. 주희의 박영근, 반주의 오정선, 곡중 솔로의 이진화입니다.

0: 여보, 여보, 아, 우리 공주 안 봤어요?
1: 저는 못 봤어요.
0: 아, 그래요. 사실은, 지난,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 벌써 50년 됐습니다. 그긴 세월 동안 살아오는 동안에, 이 못난 나를 만나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하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얼굴 한번 들키지 않냐고 불평 한마디 없이 그냥 밝게 웃어주면서 아니 철부지 같은 저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왕자님이라고 부르네요. 그것뿐이 아니라 저를 임금님 밭에서 다투고 50년을 지내왔으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제가 이제 80, 이제 뭐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실 그날까지 제가 불러야 할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주일 날한테 고맙습니다. 우리 가문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가문여러분 여러분께 고맙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내, 윤공유님을 모시겠습니다.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떨굴 때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소.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옆에 계신 분, 평생 함께 살아오신 그분에게 따뜻하게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세요. 진심을 담아서 고맙다고 말해 주었을 때, 부부간의 애정도 깊어지고, 세상이 훨씬 밝아지고, 기분이 좋아질 것입니다. 합창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모으고 하나로 만들어가는 위대한 예술입니다. 이진화와 함께하는 오후의 하모니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싱그러운 5월의 밝은 햇살처럼, 감사와 사랑으로 넘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건강하시고 더 많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진화의 오후의 하모니, 제작 변성의 양태석, 진행의 이진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독서여행의 이봉입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청소년기에는 꿈을 심어주고 청년기에는 에너지를 주며 노년기에는 향수와 휴식을 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독서는 꿈입니다. 사람이 늙는다는 것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꿈을 잃어버리란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꿈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습을 속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꾸준히 책을 읽는 것입니다. 독서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책을 바라본 기본 입장은 즐거움입니다. 깊고 넓게 이해한 다음 떠나는 여행이 즐겁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떠나는 이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정진호죠. 나이 들어 보여서 미치겠어요란 책 속으로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으로 김현숙의 그날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늙어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피부에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부 속 여러 구성 성분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구조적으로 변화하면 그 기능 역시 변화합니다. 이러한 피부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점점 축적되면 피부는 점점 늙어 보입니다. 따라서 노화에 따라 생기는 피부 구성 성분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를 예방하거나 다시 젊은 피부 수준으로 되돌아갈 방법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피부가 늙지 않도록 만들 수 있겠지요. 노화에 따른 표면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특히 진피가 피부 형태를 유지하는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진피의 노화에 따른 변화가 클수록 피부가 더 늙어 보입니다. 진피를 구성하는 성분은 매우 다양합니다. 노화에 따른 피부 구성 성분의 변화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콜라겐 섬유가 줄어듭니다. 콜라겐 섬유는 마치 큰 건물의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의 골격을 유지하고 피부 조직을 단단하게 만드는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콜라겐 단백질의 합성이 점점 감소합니다. 특히 햇볕에 노출된 얼굴, 목, 손 등의 피부에서는 자외선의 영향으로 콜라겐 합성이 더욱 감소합니다. 그 결과 콜라겐 섬유의 길이와 굵기가 감소하고

콜라겐 섬유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콜라겐 섬유가 부러지고 짧아지면서 피부는 새 모습을 잃어버리고 탄력이 떨어져 주름살이 생깁니다. 노래 한곡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채은옥의 빗물입니다.

운동이 전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이 피부를 비롯한 전신의 건강을 좋게 합니다. 운동이 인체에 미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운동은 심박동 수를 증가시키고 혈액순환을 개선하여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둘째,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비만을 비롯한 만성 대사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균에 감염되거나 초기 암세포가 있는 경우에 운동은 면역력을 증가시켜 균이나 암세포를 면역세포가 제거함으로써 감염과 암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도 분명합니다. 넷째, 우울증을 비롯한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기억력과 인지기능을 좋게 하며 치매를 예방합니다. 다섯째, 운동은 골밀도를 증가시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규칙적인 운동은 숙면을 유도하고 수면의 질을 높여주므로 피로회복 및 전반적인 건강 향상에 큰 도움을 줍니다. 최근에는 규칙적인 운동이 피부 건강과 피부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운동이 피부를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이유는 운동이 전신염증을 줄여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피부 혈류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피부 혈류량은 피부의 산소 및 영양분 공급을 증가시킵니다. 그 결과 표피 및 진피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며 노화된 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이 노화에 따른 피부의 구조적인 변화를 예방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의 진피층 두께를 증가시키고 유산소 운동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서 피부 노화를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송골매의 어쩌다 마주친 그대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신적 스트레스는 피부노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만성 염증 상태가 지속되면서 세포와 조직이 서서히 손상을 입고 그 결과 노화의 진행이 빨라집니다. 특히 스트레스지 분비되는 아드레날린은 콜라겐 합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콜라겐 섬유와 탄력 섬유를 분해하는 효소를 증가시켜 섬유를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피부의 구조를 약하게 만들어 피부 탄력을 감소시키고 주름살을 증가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에 늘어난 코르티솔 호르몬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혈당을 높입니다. 증가된 혈당은 피부의 다양한 단백질에 붙습니다. 이를 당화현상이라고 합니다. 당화가 심해지면 피부에 주름이 생기거나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피부는 늙어 보이게 됩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과 당화 반응은 피부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변성시켜 피부 탄력 저하와 주름살을 유발하고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스트레스가 피부에 이처럼 광범위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은 다행히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중 명상과 호흡조절법은 대표적인 비약물적 스트레스 완화 기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방법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 마음과 호흡을 다스리는 것만으로 신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 피부 건강 개선 및 피부 노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명상은 마음을 고요하고 편안하게 유지하여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연습으로 정신적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교감신경계의 과도한 활동을 억제하고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명상을 하면 몸이 긴장 모드에서 이완 모드로 전환되면서 심장 박동과 호흡이 느려지고 혈압이 떨어지며 근육의 긴장이 풀립니다. 명상을 통한 마음 안정은 결과적으로 피부 염증 수준을 낮추기 때문에 피부 질환을 개선하고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피부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명상과 호흡법은 긴장을 완화시키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향상시켜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윤수일의 황홀한 고백을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자외선을 비롯하여 환경으로부터 오는 자극으로 피부 손상을 예방하고 피부 노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이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매일 다양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포리페놀과 비타민을 비롯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인체의 건강과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은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여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과일과 채소를 매일 엄청나게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 종류의 과일과 채소를 적당량을 매일 먹는 것이 좋다는 의미입니다. 인체 대상 연구를 통하여 과일과 채소가 풍부한 식단은 피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역학적 연구 결과, 과일, 채소, 올리브 오일, 콩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덜 생기며, 반대로 육류, 유제품, 버터 등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자외선에 의한 손상이 심하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습니다. 또한 지방과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이 더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DSB 제작 93.5MHz 전주 FM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이라면 오늘의 나는 미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사는 것도 새로운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각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의 나를 조금씩 디자인해가는 것입니다. 상상력과 창의성이 불을 창출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상력과 창의성은 경쟁력의 핵심이다.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독서는 개인과 기업,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필수 생존 전략입니다. 즉, 독서가 생존을 위한 개인과 기업, 국가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희봉의 독서여행. 오늘은 최성수의 기쁜 우리 사랑을 끝으로 들으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양태석, 진행의 이희봉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0: 요즘 주차 너무 힘들지 않아요?
1: 맞아요. 애 키우는 입장에선 공원도 부족하고.
0: 그게 다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이라던데.
1: 어머, 정말요? 그럼 주거환경, 교육, 청년 일자리도 시의원이 만드는 정책인가요?
2: 주차, 주거, 환경, 소음, 복지, 청년, 교육, 골목 상권까지. 6월 3일 지방선거. 내 삶을 바꾸는 한 표를 선택하세요.

0: 안녕하세요. 이지영, 김정자가 엮어나가는 동아랑 동시랑입니다. 이곳은 열린방송,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MHz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저는 동시를 맡고 있는 이지영,
1: 동아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0: 저희는 전주시 평생학습 라디오 플러스 팀으로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자님, 네, 어느새 5월입니다. 5월은 우리가 흔히 부르는 말이 있죠.
1: 그렇죠. 네. 가정의 달 5월이요.
0: 네, 그러기도 하죠.
1: 아니면 계절의 여왕 5월인가요?
0: 오, 그것도 많이 쓰는 표현이죠.
1: 5월은 향긋한 계절 같아요. 예쁘게 피어나기도 합니다.
0: 네, 피어나고 있는 장미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5월은 결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호칭이 정말 붙기도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인 것 같아요.
1: 맞아요.
0: 그래서인지 아까 정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장미향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저는 생장미향을 좀 좋아하거든요. 예전에는 좋아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 장미향이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는 벚꽃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근데 이제 장미를 5월로 노래하는 계절이 되었던 것 같아요. 혹시 5월 계획 따로 있으신가요?
1: 늘 생각으로 멈추지만
0: 네.
1: 가까운 거리를 여행하고 싶다는 거.
0: 그쵸. 계절이 바뀌면 또 가고 싶은 곳이 생겨나더라고요.
1: 밖으로 나오게끔 하잖아요.
0: 네. 그런데 실천에 옮기기는 그만큼 또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네. 저는 5월은 장거리 수업이 좀 많이 잡혔어요. 그래서, 네.
1: 좋아요.
0: 5월, 6월, 7월까지 조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디까지 가는지 아세요? 고창 해리까지 가야 됩니다. 네,
1: 와우.
0: 운전을 2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오가는 시간이 4시간이잖아요.
1: 만만치
0: 네,
1: 않네요.
0: 굉장히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1: 화이팅입니다.
0: 네. 이제 동시 이야기를 좀 할까요?
1: 네.
0: 네, 5월에 만나게 될 동시집은 2025년도에 출판이 된 건데요. 청개구리에서 나온 동시집, 방귀 맛이 궁금해라는 동시집입니다.
1: 오.
0: 네, 이 동시집은 독특하게 작가가 여러 명입니다. 여러 명. 군산 구암초등학교. 네, 그중에서 구암철길 마을 어린이 시인학교가 있거든요. 이
1: 오.
0: 친구들이 쓴 동시를 엮은 거예요.
1: 와.
0: 신소런 시인하고 안수민 선생님이 같이 작품을 엮었고, 김수진 그림으로 임은주님이 편했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1: 그럴 것 같네요.
0: 네.
1: 초등학교 학생들이기 때문에.
0: 맞아요. 군산 구암초 동시집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2022년에 비상구는 매일 달린다. 2023년에 나는 경암동 철길 마을에 살아요. 그리고 2024년에 방귀 맛이 궁금해를 엮었습니다. 저도 다른 학교에서 동시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의외로 기발함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순수한 기발함, 그게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요. 오늘 구암초 친구들의 생각은 어떻게 동시로 표현이 되었는지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동시집은 총 4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부, 철길 마을 기찻길 옆 우리 학교로 총 20편이, 그리고 2부, 상상남매, 현실남매로 총 20편이, 3부, 이게 뭔 가을이에요로 22편이, 4부, 평민으로 행복하게 살고 싶다로 22편이 실려서 총 84편. 네, 수록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동시, 어때요? 기대되시죠?
1: 네, 늘 시인들의 동시를 듣다가
0: 네.
1: 아이들의 동시를 듣는다 생각하니, 와, 정말 기대가 되네요.
0: 네, 맞아요.
1: 어우, 아이들의 센스와 기발함이 많을 것 같아요.
0: 저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동시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부, 철길 마을 기찻길 옆 우리 학교에서 골랐는데요. 정말 동시 고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시인학교를 열리다 보면 이제 시를 쓰러 아이들이 모일 건데요. 그 이야기를 동시로 썼더라고요. 시를 쓰러 왔어. 임은지. 친구가 시인학교 수업 듣고 있는데 갑자기 돌아다니고 있다. 야! 여기 시를 쓰러 온 거지 놀러 온 거냐? 내가 소리쳤다. 사실은 이 말은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하는 얘기다. 네, 이런 동시인데요. 아이들이 듣고 자라나는 언어가 그 씨앗이 되고 그 씨앗이 자라서 다른 사람에게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들었던 이야기를 친구에게 한다는 것. 같은 나이인데도 친구에게 그 뭘까 어른처럼 저렇게 말한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1: 어른 소리이긴 하지만 네. 저 말을 들은 친구도 지지 않고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0: 뭐라고 했을까요?
1: 너나 잘해.
0: 맞아요. 좀 똑같은 나이인데 그렇게 말을 하면 그래 상관 말고 너나 잘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저 웃음이 계속 납니다.
0: 네. 그리고 이 말은 좀 틀린 말이 아니게 아무 말도 그 친구 그 말 들어도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러면 다음 동시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이는 영양사 쌤, 김승우. 와, 이거 닭강정 아니야? 먹어봐야지. 웩, 코다리 무침이네. 와, 이거 탕수육 아니야? 먹어봐야지. 웩, 버섯 탕수육이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만약에 이걸 먹는다면 되게 좋아할 음식들인데 아이들은 싫어하나 봐요. 저는 코다리 무침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버섯 탕수육 되게 좋아해요. 근데 아이들은 별로인 것 같아요.
1: 뭐 아이들은 네. 닭강정 탕수육 좋아하니까 네. 영양사 선생님도 센스가 만점인데요.
0: 속인 거예요, 진짜. 그래서 속이는 영양사 쌤이라고 네. 했는데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근데 이제 아이들 뭐 피자, 치킨, 탕수육, 닭강정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어른들도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1: 저도 좋아합니다.
0: 오늘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다음 동시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지우개의 탈모, 유이빈. 지우개로 지우면 지우개의 머리카락이 나온다. 지우개도 탈모인가 보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우개로 지우면 예전에는 지우개 똥이라고 했어요.
1: 그렇죠. 우리는 네. 그랬죠.
0: 근데 이 친구는 머리카락 같다. 탈모인가 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어른들이 보면 어른들이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건데 아이들은 그것을 바로 시로 만들어내는 상상력.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쓰려고 할 때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창의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지우개가 탈모인가 보다라고 했어요.
1: 바로바로 네. 들어가는데요. 탈모인데 계속 지우다 보면 네. 몸 자체가 없어지지 않을까요?
0: 맞아요. 지우개는 계속 지우면 몸이 닳잖아요. 그러면 탈모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러면 사라질 때는 마술로 표현을 해야 될까요?
1: 오, 그것도 괜찮네요.
0: 네, 지니 유슬램프는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지우개는 뿅 하고 사라지는? 네, 저 혼자 상상해봤습니다.
1: 오,
0: 괜찮은가요?
1: 멋진 상상입니다.
0: 네, 어떻게든 정답은 없는 게 동시이니까.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종이와 연필이라는 동시인데요. 들어보실게요. 종이와 연필, 백준선. 연필이 열심히 종이에 침을 바른다. 종이는 더럽다고 지우개한테 요청한다. 연필이 침을 바른다고 했어요. 네, 종이에. 연필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할 그런 말인데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좀 대단한 것 같아요. 네, 종이는 지우개에게 요청한다고 했는데 뭘 요청했을까요?
1: 저는 지금 이 시를 들으면서 네. 연필을 쓸 때 침을 발라서 이렇게 썼기 때문에
0: 네.
1: 침 발랐으니 씻겨주라 이렇게 해야 하는 것 아닌가.
0: 네.
1: 또 씻겨주는 것도 지우는 것이 해야 되니까.
0: 아.
1: 이거를 우리 표현을 한 것 같고요.
0: 아.
1: 그런데 이제 지워준다 말고 다른 씻겨주는 또 다른 문구는 없을까요?
0: 글쎄요. 저는 이제 침을 바른다라고 했는데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연필이 잘 안 나와서 침을 발랐었는데 요즘에도 과연 연필을 침 발랐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했는데
1: 왜냐하면 네. 연필이 짙은 심이 있고 얕은 심이 있어요. 그럼 얕은 심은 정말 약하거든요.
0: 근데 요즘에는 때. 거의 그렇게 그리고 연필을 입에 넣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요즘 애기들은 아무래도 좀 네. 덜 하긴 하겠죠.
0: 근데 요즘 애기가 쓴 거라서 그래서 저는 종이에 침을 바른다. 끈적하다 이 생각을 했고요.
1: 아하.
0: 네, 오 이게 풀기를 만약에 없애주려면 바람이 말리거나 친구의 입김이 좀 말린다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뭐 다른 문구용품이 아니라 이렇게 그냥 사람이 관여를 하거나 친구가 관여를 해서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모방 같지만 모방도 또 다른 창작이라고 하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또 배치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필사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데
0: 맞아요.
1: 모방하고 재창작하는 것도 네. 좋을 것 같긴 하네요.
0: 맞아요. 저도 필사 가끔 하거든요. 근데 소리내서 읽으면서 쓰다 보면 좀 달라지긴 해요. 네. 이번에는 같은 사람이 쓴 동시입니다. 점이라는 동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점, 백춘선. 우리 엄마의 매력적인 점이 어느 날 없어졌다. 엄마가 병원에서 뺐다 했다. 의사 선생님도 우리 엄마 점이 탐났나 보다. 네, 아이가 보는 엄마 얼굴의 점은 되게 매력적이었나 봐요. 엄마에게는 어땠을까? 아니었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글을 쓸 때는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으면 의사 선생님도 탐이 나서 가져갔다라고 표현했을까요?
1: 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엄마의 어느 부위에 네. 있던 점이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0: 네, 그러기도 하겠네요.
1: 네, 우리가 흔히 입술 근처에 있는 점은 먹을복이 있다.
0: 맞아요. 그런 말 들은 적 있어요.
1: 그렇죠?
0: 네.
1: 라고 말도 하는데 빼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또 많잖아요.
0: 네. 독점이라고 해서.
1: 그렇죠. 네. 근데 이 아이의 엄마도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맞아요. 그 입술 부위에 있으면 근데 뭐 남들은 복점이다라고 하지만 본인이 볼 때는 거슬릴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빼지 않았을까 저도 궁금한데요.
1: 맞아요.
0: 네. 눈 밑에 있는 점은 또 되게 안 좋다고 하잖아요. 눈물을 먹고 자란다. 그래서 울 일만 생긴다.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거든요. 기피하고 빼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느 부위에 있을까 저도 생각을 좀 해보고 싶네요.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시를 읽을 때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를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 들었던 노래가 이 노래였습니다. 정태춘, 박은옥이 부릅니다. 봉숭아.

0: 정태춘, 박은옥이 부르는 봉숭아 듣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구암 철길 마을에 관한 동시인데요. 혹시 정자님 구암 철길 마을 가보셨어요?
1: 네, 네. 저는 평일에 가봤는데 네. 굉장히 한산했어요.
0: 아,
1: 하지만 주말에는 그래도 좀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0: 네, 저도 몇 번을 가봤는데 추억을 데려오는 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정자님 말씀대로 평일에는 좀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주말에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갔을 때도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았던 것 같아서 안타까웠습니다.
1: 아, 그랬군요. 네,
0: 한번 동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철길 마을 기찻길의 추억 송승민. 기차가 철길 마을의 철도를 향해 달려옵니다. 기찻길에 고추를 말려놓은 사람은 에구머니나 빨리 고추를 거둬야겠네. 기찻길에서 놀던 아이들은 야! 기차 온다! 기차 가까이서 보자! 기차 안내원은 아이들에게 비켜라! 위험하다! 소리 지릅니다. 그렇게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기찻길은 그런 일이 일어나길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대화를 주고받아서 굉장히 재미있었는데요.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얘네들이 겪은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 좀 궁금해졌습니다. 어른들에게 들었을까? 네, 겪은 것처럼 선명하게 그려내는 것을 보고 저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는 기찻길 옆에 산 적이 없어서 그냥 상상을 해봤는데 이 글이 너무 실감나게 표현이 돼서 영화의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자님 혹시 이런 풍경 겪은 적, 본 적 있으실까요?
1: 아, 저도 기찻길이 멀어서 겪어보지는 못했지만 저 시절 완행열차는 많이 타봤어요.
0: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본 적은 없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마지막 년은 좀 뭉클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길 기찻길은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라는 말이 이 동시에서 핵심이 아닌가. 뭔가 사라져가고 찾지 않고 추억 속으로 묻혀버린 것이 다시 일어나길 그때처럼 좀 뭔가 활발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섞여 있어서 오래된 이야기지만 아직도 희망을 품고 있는 기찻길이 좀 애잔해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2부에서 골라봤습니다. 상상남매, 현실남매라는 동시인데요. 이런 말 요즘에 되게 많이 쓰더라고요. 현실남매. 제가 특징을 찾아봤거든요. 현실남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번, 눈만 마주치면 심부름을 시킨다. 야, 뭐 좀 해. 야, 이것 좀 해. 저것 좀 해. 이렇게.
1: 맞아요. 특히 윗사람들이.
0: 네, 맞아요. 2번, 맨날 서로 놀리기 바쁘다. 3번, 밖에서는 아는 척도 안 한다.
1: 오.
0: 4번, 필요할 때만 다정하게 부른다. 언니 하면서. 이것 말고도 더 있는데 이 정도만 해도 어떤 건지 알겠죠?
1: 그렇죠.
0: 맞아요. 외동이들은 모르겠지만 드라마에서 봐도 현실남매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럼 동시는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도록 할게요. 상상남매, 현실남매, 김승우. 나, 형아, 놀자. 상상남매, 형아. 그래, 뭐하고 놀까? 장난감? 레고? 나, 누나, 나랑 레고 하자. 상상남매 누나, 그래, 레고 하자. 뭐 만들까? 현실로 또르르. 나, 형아, 놀자. 현실남매 형아, 안 돼. 형아, 게임해야 돼. 나, 누나, 나랑 레고 하자. 현실남매 누나, 싫어. 그리고 내 방 들어오지 마. 어떠세요? 현실과 상상이 너무 다르죠?
1: 공감합니다.
0: 네, 갈수록 이렇게 되나 봐요. 근데 학교 가서도 형제들이나 남매들 사이가 안 좋은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아이들이.
1: 아, 그래요?
0: 네. 정자님은 형제 자매들과 사이가 좋은가요? 아니면 현실 자매, 현실 남매, 이렇게, 이럴까요?
1: 저는 상상 남매가 현실 남매였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 네, 가끔씩 이제 성이 다른 형제들하고는 놀이가 다른 네. 거를 제외하고는 썩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0: 저는 현실남매는 한 10% 정도? 네, 상상남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잔소리에 대한 동시인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어요, 이로운. 엄마는 매일매일 정수해라, 씻어라, 잠자라, 공부해라 이러신다. 나는 귀찮아도 알겠어요 하고 청소하고, 알겠어요 하고 공부하고, 알겠어요 하고 씻고 잠잔다. 나는 무슨 잔소리든 알겠어요 하지만 내가 뭘 알겠다고 하는지도 모르겠다. 이런 동시입니다.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알겠다고 하는 아이. 다 하기는 하지만 습관처럼 나오는 알겠어요가 정말 알아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네요. 귀엽기도 하고 조금 안쓰럽기도 한 모습인데 정자님 어떠셨어요?
1: 그러니까요. 이게 엄마의 잔소리가 싫기 때문에 네. 매일 듣는 거 아니에요?
0: 네.
1: 그래서 저... 알면서 또는 귀찮아서 그냥 하는 대답.
0: 그런 것 같죠? 네. 이번에는 3부에 나오는 동시인데요. 자, 일하는 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다. 박수아. 벌들이 꿀을 만들면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먹는다. 엄마가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고 했는데 벌도 꿀 버는 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다. 자, 저 이 동시 읽고 되게 많이 웃었는데요. 엄마 말을 깊게 생각해 봤나 봐요. 벌과 사람 사이도 그렇게 대입시켜서 생각을 하고 그랬다고 이제 동시를 썼는데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만든 것들, 다른 자연이 만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지만 벌에게 꿀을 뺏어오는 것은 벌 입장에서는 일하는 벌 따로 있나?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저도 꿀 좋아하는데 벌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게 하는 동시였습니다. 정자님 어떠셨나요?
1: 저는 약간 씁쓸하긴 하지만 이 시를 쓴 시인이 그 엄마의 말을 정말 명심한 것 같아요. 버는 사람 따로, 쓰는 사람 따로. 이건 정말 어른들만이 하는 말이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하는 벌 고마워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네.
0: 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도록 할까요? 4월과 5월이 부릅니다. 장미.

0: 4월과 5월이 부르는 장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이번에 들려드릴 동시는 백준선이라는 친구의 동시입니다.
1: 오, 네. 백준선 시인입니다.
0: 아까 앞전에도 하나 들었어요. 네. 엄마의 점.
1: 네.
0: 네, 세 편을 연속으로 들려드릴 건데요. 이 친구는 동시 쓰기에 좀 소질이 있어 보였습니다.
1: 네. 지영님께서
0: 네.
1: 이 백준선 시인을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요. 세 편을 연속으로.
0: 맞아요. 이거 편애하는 것은 아니고 이 친구의 그 시가 좀 기발하더라고요. 짧지만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세 편을 연속으로 들려드릴 텐데 여러분도 잘 들어보세요.
1: 네.
0: 자, 맨 처음 시는 매미입니다. 매미, 백준선. 매미가 맴 하고 운다. 매미가 더위에 지쳐 맴이라고만 한다. 자, 이것만 해도 사실 우리가 매미 하면 맴맴맴맴 이러잖아요.
1: 그쵸.
0: 근데 이 친구는 맴 한 번만 했어요. 네, 지쳐가지고 한 번만 했다는 거죠.
1: 어우, 딱 맞는 표현입니다.
0: 네,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어요. 자,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진, 백준선. 지진이 나면 무서워 모든 가구들이 떤다. 이 동시도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정말 막 흔들리고 떨리고 하잖아요. 근데 무서워서 가구들도 떤다고 했어요. 저는 너무 기발한 것 같아요.
1: 네, 무서워 속에 다 들었습니다.
0: 네, 맞아요. 자, 그 다음 동시. 모과, 백준선. 모과 냄새를 맡는다. 향수 많이 뿌렸네. 과일의 왕 두리안이 부러워한다. 자, 어떠셨나요? 짧지만 핵심을 가지고 너무 재밌게 잘 쓰지 않았나요? 아까 저 매미가 더위에 지쳐서 맴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지진이 무서워서 가구들이 떤다는 것도 그리고 모과향이 좋아서 그 정말 맛있는 두리안이 이제 왕이라고 했어요. 과일의 왕. 근데 이 왕도 모과의 향을 부러워한다라고 했는데요. 모과 냄새가 좋긴 좋죠? 네, 기발하게 향수 많이 뿌렸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네, 이 동시를 쓰는 백준선 친구는 제가 이게 예언컨대 아주 유명한 동시인이 될 소질이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1: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할 말만 딱딱 했는데도
0: 네.
1: 재미있고 그 안에 모든 표현이 다 들어 있습니다.
0: 그렇죠. 저보다도 잘 쓰는 것 같아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오.
0: 네. 한번 만나러 가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4부에서 들려드릴 동시인데요. 혹시 정자님, 아재 개그 들어보셨어요?
1: 많이 들어봤죠.
0: 네. 아재 개그 좋아하세요?
1: 좋아하긴 하는데 저는 잘 아재 개그를 할지는 모릅니다.
0: 아, 저는 좋아하고 잘합니다.
1: 오.
0: 네. 근데 이제 한 친구가 아재 개그를 가지고 동시를 썼더라고요.

0: 실제로 말장난을 좀 해봤어요. 제가 이렇게 야간에 산에 갔다 오면 가재가 야행성이잖아요. 그래서 냇가에서 가재를 발견하거든요. 계곡물에서. 근데 밤이 되면 가재들이 자주 나타나는데 제가 어떻게 한지 아세요? 가재야, 집에 가재! 라고 했다가 같이 간 분들한테 한마디 들었어요.
1: 뭐라고 들었어요?
0: 네, 아니 막좀 애지간히 좀 하라고. 제가 평상시에 너무 자주 하니까. 근데 저는 너무 재밌거든요. 제가 하면서도 재밌거든요. 저는 이런 말들이 너무 재밌던데.
1: 와,
0: 어떠셨어요?
1: 동시도 그렇지만
0: 네.
1: 지영님의 가재도 재미있고요. 어지간이라는
0: 네.
1: 그 사투리잖아요.
0: 네.
1: 그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말들도 순간에 순발력이 있어야 하고 재치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나요?
0: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네.
1: 어.
0: 이번에는 송편이라는 동시인데요. 송편에 소를 넣잖아요.
1: 네,
0: 네.
1: 소가
0: 안에 들어가는, 네.
1: 그렇죠.
0: 그래서 주로 뭘 넣은 걸 드시는지, 저는 깨보다 콩 들어간 게 좋더라고요.
1: 아, 이렇게 여쭤보니까
0: 네.
1: 전 그냥 생각하지 않고 그냥 먹었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아무거나
1: 네네.
0: 좋아하시는군요.
1: 일단 떡이니까.
0: 저는 좀 골라 먹어요. 모시송편 이런 것도 콩이 들은 걸 되게 좋아요. 근데 콩도 통으로 들어간 거 있고 기피를 한개 있거든요.
1: 그렇죠.
0: 네, 둘다 좋아해요.
1: 아하.
0: 네. 그래서 이번 동시는 또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송편, 백준선. 송편을 먹으면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있다. 송편도 추석에 많이 먹었나 보다. 송편 보면 배가 볼록하잖아요. 속에 소도 들어있고. 이것을 이 동시 쓴 친구는 송편도 추석에 뭘 많이 먹었구나 상상을 한 거예요. 네. 이것도 이제 아까 들려드린 세편 그 친구예요.
1: 네, 백준선 시인.
0: 네. 제가 정말 편애한 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까 이 친구 동시를 되게 많이 골랐더라고요. 네. 역시 기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생각 우물이라는 동시인데요. 이것도 들어보세요. 생각 우물, 문, 엘, 리. 내 마음 속 깊은 숲 가운데 있는 우물. 생각이 날때 올려서 쓰는 우물. 항상 가득 차 있지만 오늘은 가뭄이 들어 말라가고 있다. 네, 이 동시인데요. 생각 우물이 잘안 어울려졌나 봐요. 그것을 가뭄이 들었다라고 표현했는데, 생각의 가뭄. 정말 답답할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얼른 생각의 우물이 가득 차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자님도 생각의 그 우물이 말른 적 있나요?
1: 그렇죠.
0: 네.
1: 늘뭐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고 순간순간
0: 네.
1: 생각이 안 나면은 정말
0: 맞아요.
1: 답답하죠.
0: 그 나이가 좀 들어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걸좀 단순하게 보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1: 이크,
0: 네.
1: 읽혔네.
0: 그러신가요? 네. 제가 소개하는 동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동시책 마지막에 보면 어린이 시인 소개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린이 시인들이 좋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성격, 가족, 그리고 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인터뷰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1: 오.
0: 총 16명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1학년이 몇 명일까요?
1: 한 명이네요. 오.
0: 네, 1학년 1명이에요. 2학년 5명, 3학년 4명, 4학년 1명, 5학년 4명, 그리고 6학년도 1명입니다. 근데
1: 와.
0: 어린이 시인 학교이기 때문에 글을 쓰겠다고 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고요. 기특한 어린이 시인들의 이야기가 참, 뒤에 보면 자기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도 참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군산 구암초등학교 구암철길마을 어린이 시인학교 친구들의 동시집 반기 맛이 궁금해를 들고 나와 함께하였는데요.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리고 어른이 바라보는 세상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시라는 것을 쓰기에 억지로 뭔가를 좀 찾기보다는 살아가면서 생각한 것들, 느끼는 것들을 동시로 들고 나와서 각각의 색깔로

좀 입혔다라는 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시간상 제가 동시집을 모두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남겨진 동시들도 아깝고 정말 재밌고 그런 동시들이 모두였습니다. 네, 아이들이 해마다 책을 출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끌어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셨겠지만 아이들도 동시를 참잘 썼잖아요. 이 아이들의 동심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지영이 전하는 동시는 이것으로 좀 마치겠습니다. 노래 한곡 들으시고 알고 계시죠? 김정자가 전하는 동화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널 고정 꼭 하시고요. 동화의 세상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동 뮤지션. 요즘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부른 노래가 많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고 해요. 이 노래도 여러분에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봄이 되면 우리는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어린이 혹은 모두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 품은 행복한 꿈을 심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일을 합니다.

0: 안녕하세요. 동화랑 동시랑의 동화를 맡고 있는 김정자입니다. 오늘 준비한 그림 동화책은 엄마의 생일 선물은 달림입니다. 엄마의 생일 선물은 달림은 김희준 선생님의 글과 그림이고요. 동화 교육 프로그램 팀과 프레벨 회사에서 공동으로 기획하고 편했다고 하는데요. 동화 교육 연구팀이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아동가정학과에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물, 이 선물에는 종류가 아주 많이 있죠. 줄 때는 고민이지만 받을 때는 기쁘고 즐겁고. 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궁금해하며 그림 동화 책 속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 네, 환영합니다.
0: 엄마의 생일 선물은 달림. 그림책을 열면 아주 많은 얼굴 표정들이 있는데요. 아마도 선물 고르는 고민을 표현해놓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1: 네.
0: 엄마의 생일 선물은 뽀뽀도 해주고 편지도 써주고 노래도 불러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많은 것을 해주었는데
1: 네.
0: 이번에는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어요. 내 동화책 속에 있는 주인공이.
1: 네.
0: 그래서 하루 종일 생각하고 생각했어요.
1: 고민이 많았군요.
0: 네. 혹시 지영님도 이런 고민 많이 해보셨죠?
1: 뭘 드릴까 고민은 안 해봤지만 용돈을 드리는데 어떤 방법으로 좀 신박하게 드릴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0: 아, 저도 선물은 많이 해보진 않았지만
1: 네.
0: 선물할 때마다 정말 고민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1: 네.
0: 그럼 용돈을 어떤 방법으로 지영님은 드려보셨어요?
1: 저는 봉투에 이제 드렸는데 제 동생들이 뭐 굴비에 이렇게 엮어서 준다던가 풍선에 넣어서 쭉 올라가면 돈이 쭈루루 따르려 올라가는 그리고 또 용돈 꽃다발 이런 것. 네.
0: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아시는 분은 이렇게 케이크에서 네. 쭉
1: 단을 쌓아서
0: 맞아요.
1: 네, 이렇게 뽑혀 나오는.
0: 맞습니다. 네. 그렇게들 해 주시더라고요. 이것도 받는 사람에 따라 또 다르고 주시는 분들 마음도 다르기 때문이겠죠.
1: 네.
0: 이렇게 하루 종일 고민하던 그림책 속의 주인공 선우는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아보기 전에 혹시 지영님은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1: 저는 요즘에는 정말 큰 선물인데요.
0: 아, 큰 선물.
1: 네. 차? 타고 다닌 차?
0: 먹는 차 말고요.
1: 노트북, 그리고 휴대폰이 좀 오래돼가지고 바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과 연관된 이런 큰 것들이 좀 선물이었으면 좋겠어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그런데 지영님,
1: 네.
0: 저는 그렇게 큰 선물은 못 드려요.
1: 지영님이
0: 좋아하시는 오설록 차를 제가 직접 드리겠습니다.
1: 아유, 뭐예요? 너무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0: 네네네. 이 주머니는.
1: 네.
0: 아우,
1: 예쁜데요?
0: 네, 아이들 그 학교 수업 갈 때 재료를 넣어가지고 하나씩 나눠주기 때문에.
1: 네.
0: 그때 준비했던 주머니예요.
1: 신비로운 파랑입니다. 와, 여기에. 네, 이렇게.
0: 보라를 넣어주시고. 좋아하시는데.
1: 아닙니다. 파랑도 좋아해요.
0: 제가 생각 못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근데 보라색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1: 네, 잘 마시겠습니다.
0: 네. 고마워요. 작지만 크게 받아줘서 너무 좋고요.
1: 네.
0: 맛나게 먹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0: 선우는 엄마에게 이렇게, 달림을 선물하기로 결정했고요. 결정하고 나니까 또 고민이 생겼어요. 달림을 방으로 데려와야 하거든요.
1: 네.
0: 혹시 지영님은 달림을 방으로 데려오실 수 있을까요?
1: 손으로 따올까요?
0: 정말? 이거 그 뭐죠? 옛날 동화책 속에 임금님이
1: 네.
0: 엄지손가락으로 따가지고 공주에게 줬던 것 같은 그런 아이디어잖아요.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선우는 달림을 보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피자 같다고 했어요.
1: 네.
0: 지영님 피자 좋아하죠?
1: 아주 좋아합니다.
0: 저도 좋아합니다. 싫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겠죠?
1: 네, 별로 없을 거예요.
0: 네. 또 달림을 보고 별, 새, 천사 모양으로 찍어내는 맛있는 뽑기 같다고도 했어요. 뽑기 잘 하셔요?
1: 아니요, 못합니다.
0: 네. 잘할 것 같으신데?
1: 아닙니다. 네.
0: 오, 저도 뽑기는 잘 못해요. 하지만 구경은 많이 해봤거든요. 네. 아, 우리 둘이
1: 비슷한 점이 있네요.
0: 아, 참. 그래요. 자, 동그란 달, 반달, 찌그러진 달처럼 변하는 변신 로봇 같다고도 했어요. 또 동생이 겁을 먹는 화난 자신의 얼굴 같다고도 표현을 했고요. 달님이 여러 개여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어느 하늘에서나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빌려주고 어느 하늘에서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선우는 이렇게 달님을 가져오고 싶었는데 이야기하는 사이 달님이 저만치 멀어져 갑니다. 그러자 선우는 달님 가지 마세요 하며 주스 마시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하늘에 오래 있다 보면 목이 마를 것 같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달님은 멀어지고 선우는 졸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이문세가 부릅니다. 붉은 노을.

0: 이문세의 붉은 노을 듣고 오셨습니다. 노래 듣는 동안 잠에서 깨어난 선우는 엉엉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텐데 선우는 왜 울었을까 혹시 짐작하시겠어요, 지영님?
1: 아까 잠을 같이 자던 달님이 사라져서 울지 않았을까요?
0: 그렇습니다. 주스도 타주고 자장가도 불러주며 같이 있었죠.
1: 네.
0: 그런데 잠에서 깨어나고 보니까 달님이 사라져버린 거죠.
1: 네.
0: 이때 선우의 울음소리에 엄마가 달려옵니다. 저도 힘이 들 때 네. 엄마가 달려와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1: 아.
0: 혹시 지영님도 그러시나요?
1: 아니요. 저는 제가 간다.
0: 내가 간다.
1: 네.
0: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요즘은 또 독립된 생활들을 네. 많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1: 맞아요.
0: 달님이 없어졌어요. 엄마 생일 선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럼 오늘 밤에 선우가 엄마한테 달을 또 선물하면 되지. 선우가 선물해 준 커다란 달님은 하늘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지영님,
1: 네.
0: 이 동화를 듣고 받고 싶은 선물이 달라졌을까요?
1: 네. 그 달빛 어린 봄길을 누군가와 같이 좀 걸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0: 아, 좀 전에 제가 드린 먹는 차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1: 그쵸. 네. 이것은 달밤을 걷고 같이 마시려고 했죠.
0: 분위기 너무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1: 네. 좋아합니다. 달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네.
0: 저는 기념일을 챙기는 것보다 그냥 평소에 잘하자.
1: 좋은
0: 왜냐면
1: 거죠.
0: 우리가 평소에 생활하다 보면 또 필요한 것도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5월이잖아요.
1: 네.
0: 혹시 지영님 어머니께 주실 선물은 정해두셨을까요?
1: 저는 엄마하고 나들이 드라이브로 이렇게 나들이하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 것 할까 생각 중입니다.
0: 가슴을 또 울립니다.
1: 네.
0: 저도 같이 걸을 때 엄마에게 발도 좀 맞춰주고
1: 네.
0: 손도 좀 잡아주고 이러한 소소한 일들을 같이 해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동화 엄마의 생일 선물은 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림 동화책 속에는 행복하고 아이들 눈높이와 생각에 맞는 어린 책을 소개했지만 우리 어른들도 함께 생각하고 배워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저곳에서 이어지는 봄꽃들의 소식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엄마와 나와 가족들의 사랑, 그리고 아름다움과 행복을 만끽하시는 시간들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따뜻하고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저는 동화의 김정자였습니다.
1: . 오늘은 구암초등학교 구암철길마을 어린이 신인학교 친구들의 동시집 방귀맛이 궁금해와 그림동화 엄마의 생일 선물은 달님을 가지고 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재밌게 잘 들으셨죠?
0: 너무 좋았습니다.
1: 네, 5월은 여기저기 마음 써야 하는 달이라 빠르게 지나갈 것이고 따라서 분주해질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계절도 좋고 장미향도 풍성해지는 계절이니까 누구와 어느 곳에 머무르시든 행복이고 기쁨이 되는 시간이 많아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속에 물론 동화와 동시도 담아가면서요.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동심이 5월엔 더 풍성해지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0: 동화의 김정자,
1: 동시의 이지영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며 물러갑니다. 멜로망스의 초대 들으며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에 벌써 you gon' pass out all in my face like you wanna start pass out 말 속지 마 bitch boy I don't waste time 예쁜 여자라도 할 말은 이따 FaceTime 그나저나 all day where the hell you at 이태원 여기에서 모이기로 해 we ain't here famous and nothing's gonna tame

0: 좋아. 내가 먼저 갈게 따라오면 돼.
1: 나랑 놀면 다 get obsessive. 아마 기억 못해 get messy. 네가 누군데 problem test me. 뻔 내가 둘러보이면 부르게 text.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4: May I help you?
1: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FD의 초계 팝스. 안녕하세요.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 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DJ 뿌띠 김보건입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 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거리마다 벚꽃이 활짝 피었던 4월이 어느새 훌쩍 지나가고 더운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오기 전인 그야말로 1년 중 가장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가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고 뭘 하기에도 딱 좋은 바로 그 계절 5월이 다가왔습니다. 이러한 5월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1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추억의 팝송 첫 번째 추억의 팝송을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980년, 전 세계 모든 소년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13살 이 소피 마르소의 데뷔작 영화, 바로 라붐. 기억하실 텐데요. 이 시끄러운 파티장 안에서 처음 만나 첫눈에 반하게 되는 남자친구인 마티유가 씌워준 이 헤드셋 너머로 흐르던 마법과 같은 노래죠. 바로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현실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유명한 노래지만 처음 나오는 부분의 해석을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노래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기치 않게 당신을 만났고 나는 깨닫진 못했어요. 내 삶이 영원히 바뀔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당신을 향한 내 감정은 너무나 특별해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엔 당신을 위한 자리가 있죠. 당신을 보는 순간 내 꿈은 현실이 되었어요. 밤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꿈을 꿔요. 이 환상이 현실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나의 모든 것이며 멈출 수 없는 감정이에요. 이제 당신을 사랑하는 이 소중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어요. 네, 바로 이 첫사랑의 풋풋함과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바로 그러한 가사가 되겠는데요. 영화 속 장면을, 명장면을 떠올리면서 이 노래에 흠뻑 젖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 함께 듣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추억의 팝송 두 번째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1978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78년에 전 세계를 그야말로 복고 열풍으로 몰아넣었던 뮤지컬 영화 한 편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라는 영화입니다. 자,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에서 남녀 주인공 역할로 나온 데니 역을 맡은 존 트라볼타, 그리고 샌디 역을 맡은 올리비아 뉴턴 존은 이 영화를 통해서 그야말로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가 되었다고 합니다. 방학이 끝나고 학교로 돌아온 이 두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여름방학의 풋풋한 로맨스를 아주 경쾌하게 회상하는 듀엣곡입니다. 바로 Summer Night가 되겠습니다. 여름 밤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이 노래의 첫 부분을 간단하게 해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 두 주인공이 서로 대화를 하듯이 주거니 받거니, 그리고 중간중간에 친구들의 목소리도 나온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여름날의 사랑은 정말 즐거웠죠. 여름날의 사랑은 너무나 빠르게 찾아왔어요. 나는 한 소녀를 만났는데 그녀는 정말 귀여웠죠. 존 트라볼타가 하는 얘기죠. 이 말을 듣고 올리비아 뉴턴 존은 나는 한 소년을 만났는데 그는 아주 멋졌어요.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습니다. 여름날의 그 밤들이요. 오, 정말 대단했죠. 이제는 친구들이 물어요. 자, 더 자세히 말해봐. 더 말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첫눈에 반할 만큼 대단했니? 그러니까 샌디가 말하죠. 예. 그는 내 곁을 지키며 내 손을 잡아주었어. 그러니까 데니가 허세를 부리면서 말합니다. 그녀는 내 곁으로 와서 무릎 근처에 앉았지.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릅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Summer Night.

네. 존 트라볼타와 올리비아 뉴튼 존이 부른 썸머 나이트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 엔딩이 너무 강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팝송은 1966년에 됐는데요. 바로 이 소울 음악의 교과서처럼 인정받고 있는 바로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바로 퍼시 슬레이지의 When a Man Loves a Woman,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한 남자가 사랑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지독한 순애보, 그 가사의 한 구절 한 구절을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는 어떤 기분인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유명한 팝송에서는 어떻게 노래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는 다른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둘 수 없죠. 여러분 맞습니까? 자, 그는 자신이 찾아낸 그 귀한 보물을 위해 온 세상을 다 바칠 거예요. 네, 세 번째로 그녀가 나쁘게 행동해도 그는 볼 수 없죠. 자,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다 이뻐 보이겠죠. 그리고 그녀는 결코 잘못을 저지를 리 없으니까요. 맞나요, 여러분? 자, 그는 가장 친한 친구라도 등질 거예요. 만약에 그 친구가 그녀를 헐뜯는다면요. 아, 친구도 버린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 다음으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그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써버릴지도 몰라요. 있는 거 다 쓴다 이거죠. 그리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말이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녀가 원한다면 쏟아지는 빛 속에서 잠드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녀가 안식처를 찾고 있다면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겠죠. 그것이 바로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의하십니까? 상당 부분 동의하시죠?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노래를 듣다 보니, 이 해석을 듣다 보니까 사랑에 빠진 어떤 한 남자의 순애보가 느껴지시죠? 자, 여러분들도 그때를 한번 떠올리시면서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시 슬레지가 부릅니다. When a man loves a woman.

네, 퍼시 슬레지의 When a Man Loves a Woman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네 번째로 오늘 소개할 팝송은 1987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87년 낮에는 마네킹이었다가 밤이 되면 오직 사랑하는 남자 앞에서만 사람으로 변하는 이런 여인과의 기적 같은 사랑을 그린 영화 마네킹 보셨나요? 바로 마네킹이 되겠습니다. 오늘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소개해드렸던 리차드 샌더슨의 리얼리티는 바로 영화 라붐에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소개해드렸던 노래인 존 트라볼타와 그리고 올리비아 뉴튼 존이 함께 부른 바로 이 썸머 나이트는 영화 그리스에 삽입된 노래고, 지금 소개해드릴 노래는, 네, 아직 말씀 안 드렸지만 바로 영화 마네킹에 삽입된 노래가 되겠습니다. 이 백화점 쇼윈도라는 이 평범한 공간을 가장 낭만적인 이 무대로 바꿔버린 바로 이 영화 마네킹의 마지막 엔딩 곡으로 이 노래가 나오는데요. 바로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말로 하면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를 멈출 수는 없을 거예요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려움, 그 곤란, 아무리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사랑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여러분들에게 앞부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천국이 보여요. 내가 발견한 이 세상은 사실이라고 믿기에 너무나 아름답죠. 여기 당신 곁에 서서 당신에게 주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당신을 향해 느끼는 내 마음속에 이 사랑을요. 우리가 미쳤다고 말하게 놔둬요. 나는 그런 건 신경 안 써요. 내 손을 잡아요, 그대여. 절대 뒤돌아보지 마세요. 우리 주변의 세상이 그냥 무너지게 내버려 둬요. 우리가 진심으로 마음을 나눈다면 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린 영원토록 이 사랑을 이어나가겠죠? 이제 아무것도 우리를 멈출 수 없으니까요.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12 부릅니다. Nothing's gonna stop us now.

네, 스타쉽의 Nothing's Gonna Stop Us Now. 정말 힘찬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주공동체 고품격 라디오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전주 FM 93.5MHz 또는 공동체 라디오 핸드폰 앱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또는 지난 방송도 깨끗한 음질로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소개할 팝송은 1972년에 발표되었던 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바로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가 되겠습니다. 우리말로 보면 나도 그대가 저를 좋아해주면 좋겠어요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첫눈에 반한 그녀를 바라보면서 차마 말도 붙이지 못했던 한 남자의 순수한 진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한 한 남자의 순수한 그러한 진심을 정말 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노래 가사의 앞부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같이 느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멀리에서 한 여자를 봤는데 첫눈에 반한 겁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이 그곳에 서 있는 걸 보았을 때 나는 하마터면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자,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당신의 긴 머리가 어깨 위로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자, 마치 당신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같았죠. 난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전혀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그저 그 자리에 앉아서 당신을 바라만 봤죠. 당신의 그 미소는 내 가슴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어요. 막 가슴이 막 뛰었죠. 막 푹푹. 네. 죄송합니다. 하지만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죠. 내 마음속에선 당신

이 노래를 같이 감상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로보가 부릅니다. I'd love you to warm me.

네, 로보의 I'd love you to want me 함께 듣고 왔습니다. 정말 네, 추억에 빠지게끔 만드는 그러한 마법이 있는 노래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네 추억이 떠오릅니다. 네, 다음 팝송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벌써 여섯 번째 추억의 팝송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추억의 팝송은 비교적 최근에 나온

팝송입니다. 앞에 있는 팝송들과 비교해보면. 바로 1999년. 1999년에 발표된 노래인데요. 바로 브라이언 맥나이트가 부른 Back at One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하던 어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에게도 어김없이 운명의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방 사랑에 빠지죠. 그래서 절대로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한 남자가 운명과 같은 한 연인을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그리고 숫자를 세어 내려가면서 그녀에게 진심을 전하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또 노래 가사를 우리가 안 볼 수가 없죠. 네, 앞부분 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내가 절대 사랑에 빠지지 않겠다고 말했던 게 정말 믿기질 않네요. 하지만 당신을 본 순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당신에게 내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 사랑의 단계를 세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사랑의 단계가 나옵니다. 자, 1단계입니다. 첫째, 당신은 나의 모든 꿈이 실현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1단계고요. 그 다음, 둘째, 2단계는 당신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알아요. 자, 그 다음에 셋째, 3단계.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정말 꿈과 같아요. 다음에 네 번째, 넷째, 4단계. 당신은 내가 평생을 기다려온 유일한 사랑이에요. 다섯 번째, 5단계. 이 모든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우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죠. 1단계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 제목이 Back at One. 1단계로 다시 돌아간다. 계속 1, 2, 3, 4, 5, 또 1, 2, 3, 4, 5, 또 1, 2, 3, 4, 5 이렇게 당신을 끊임없이 사랑할 것이다. 그러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브라이언 맥나잇이 부릅니다. Back at One.

0: 네,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Back at One. 예, 같이 들어봤습니다.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예, 저도 속으로 1, 2, 3, 4, 5, 1, 2, 3, 4, 5 이렇게 세면서 이 노래를 정말 감동 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할 오늘의 일곱 번째 추억의 팝송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팝송은 1963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큰 인기를 얻었던 아주 유명한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1963년에 발표되어서 바로 로이 오빈슨의 이 특유의 이 드라마틱한 가창력을 세상에 각인시킨 바로 그 노래입니다. In Dreams, 꿈속에 라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제목처럼 밤마다 찾아오는 상상 속에 어떠한 연인과 그 짧은 만남 뒤에 남겨진 외로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앞부분 조금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들이 샌드맨이라고 부르는 이 사탕 빛깔의 광대가 매일 밤마다 찾아오죠. 그는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와 잠을 부르는 가루를 뿌려주네요. 그리고 불을 끄고 나에게 이렇게 다정하게 속삭이죠. 이제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니 편히 잠들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 나는 잠이 들고 꿈속에서 당신을 만납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오직 당신만을 간절히 불러보죠. 우리는 함께 걷기도 하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죠. 당신은 나를 품에 안고 언제나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죠. 그 꿈속에서 우리는 현실처럼 너무나 행복하기만 하죠. 하지만 깨어보면 당신은 곁에 없고 나는 오직 꿈속에서만 당신을 만날 수 있네요. 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목처럼 In Dreams, 제목처럼 꿈속에서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안타까움을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에, 로이 오빈슨이 부릅니다. In Dreams.
1: A candy colored clown they call the Sandman tiptoes to my room every night. Just a sprinkle of stardust and a whisper, go to sleep.

네, 로이 오빈슨의 아름다운 목소리로 In Dreams의 꿈속에서 노래 함께 듣고 왔습니다. 다음 소개할 노래 바로 주저하지 않고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개해드릴 노래는 1967년에 발표된 노래입니다. 비교적 발표된 지 조금 된 노래긴 한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엄청난 많은 인기를 끌었던 그리고 현재도 인기를 얻고 있는 네, 그런 노래가 되겠습니다. 자, 1967년에 발표되어서 자유와 평화의 송가가 된 곡입니다. 가수는 스콧 맥켄지, 이에 바로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노래를 부른 가수인 스콧 맥켄지는요, 바로 60년대 히피 문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꽃을 꽂고 낭만을 찾아 떠나던 그 시절, 60년대 그 시절의 순수한 열정을 바로 이 노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노래 앞부분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된다면 잊지 말고 꼭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자, 머리에 꽃을 꽂으세요. 만약에 당신이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된다면 말이죠. 자, 만약 당신이 샌프란시스코에 가게 된다면요. 그곳에서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곳은 사랑의 축제와 같죠. 거리마다 꽃을 든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는 새로운 감정을 가진 세대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설명할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온 세상에는 새로운 변화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 사람들은 머리에 꽃을 꽂고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죠. 자, 60년대 히피 문화의 상징인 바로 스콧 맥킨지가 부른 샌프란시스코 여러분들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2026년 5월 방송은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6월이 오기 전에 1년 중에 가장 좋은 날씨를 가진 5월달과 어울리는 추억의 팝송과 함께 해보았습니다. 벌써 한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의 방송을 듣고 여러분의 소감을 우리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에다가 올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들 땐 잠시 내려놓고 뿌띠의 추억의 팝스에서 소개되었던 팝송을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0: 이번 달도 이번 5월 달도 저 뿌띠와 함께 해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저는 다음 6월 달에도 반드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고품격 음악방송 뿌띠의 추억의 팝스 DJ 뿌띠 김부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 Jeju시민이 마음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0: 자기야, 투표 어디에서 하는지 알아?
1: 아니, 몰라.
0: 아, 여기 안내문 봐봐. 우리 동네 투표소랑 시간 정리돼 있어.
1: 그러게, 생각보다 가깝네.
0: 응, 신분증만 챙기면 금방 끝나.
1: 그럼 꼭 투표해야겠다.
2: 알면 쉽고 참여하면 바뀝니다. 투표 꼭.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지금 여러분은 93.5MHz 사단법인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달 사람과 사람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는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 DJ 월하랑 인사드립니다. 어느덧 5월이 찾아왔네요. 여러분과 벌써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희와 재현이 벽화를 그리며 한층 가까워졌었는데요. 곧 다시 엇갈리고 말았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서로 솔직한 마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헨리 무디의 드렁크 텍스트를 들으며 이 온기 너에게 닿기를 마지막 화 열어보겠습니다.

0: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채로 카페 앞만 들여다본 지 며칠째. 늦은 밤에는 없겠지 싶어 슬그머니 찾아왔다. 밤거리에는 어느새 눈이 내렸다. 카페 안을 보는데 그가 없었다. 없다. 지금이 기회야. 얼른 놓고만 오는 거야. 힘차게 문을 밀고 들어가려는 찰나 내 위로 긴 그림자가 하나 찾아와 길다란 손잡이의 윗부분을 잡았다.
1: 문 앞에서 뭐해?
0: 그게 목도리 돌려주려고.
1: 할 말 있어서 기다렸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
0: 요새 좀 바빴어. 자, 이거 받아. 그럼 나는 이만.
1: 잠깐만.
0: 어?
1: 지난번에 본 고백은 거절했어. 신경 쓰지 마.
0: 그런 건 나한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돼.
1: 그냥 너한테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서.
0: 그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1: 아, 그 이야기 들었구나.
0: 자꾸 여기저기 친절하게 대하면 사람들이 네 친절을 호감으로 착각해서 괜히 기대하게 된다고. 저번에 그 여자애처럼.
1: 그게 무슨 소리야?
0: 그렇잖아. 넌 누구에게나 다 친절하니까. 나한테도 그렇고.
1: 그건...
0: 그러니까 앞으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좋겠어.
1: 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몰라준 거야.
0: 뭐?
1: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너야, 세이야. 그러니까 뭐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날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놀라게 해서 미안. 갑작스러웠지.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 괜찮아도 진심과 다르게 전해지는 건 못 참겠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추위를 타면서도 어지간히 안 챙기네. 이 목도리는 자, 이렇게 두르고 여기 핫팩이랑 장갑도 챙겨가.
0: 이건 저번에 본...
1: 그건 선물이야. 네가 저번에 갖고 싶다고 했었잖아.
0: 이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1: 목도리는 반드시 돌려주러 오지 않아도 괜찮아. 올해는 유난히 눈도 많이 오니까.
0: 그러면 네가 춥잖아.
1: 네가 따뜻하면 그걸로 됐어. 그래도 시간 나면 시그니처 라떼 생각나면 언제든 오고.
0: 그래, 알겠어. 그럼 난 가볼게.
1: 잘 가. 길 미끄러우니까 조심하고.
0: 나는 얼떨떨한 마음으로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길에서 저번에 고백했던 그 여자애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서 있는 게 보였다. 괜히 신경 쓰여서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2: 아, 진짜?
3: 파란 꽃 거기 카페 사람한테 차였어. 너무해 정말. 번호 정도는 줄 수 있잖아.
2: 원래 곁을 잘 내어주는 분위긴 아니었잖아.
3: 친절하긴 하지만 벽이 있는 느낌이었어.
2: 아, 저번에 보니까 어떤 손님한테만 계속 담요 챙겨주더라. 좋아하는 사람이 설마 그분인가?
3: 알 게 뭐야. 아무튼 좋겠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 부럽네.
0: 내가 했던 말이랑 같은 말이야. 그건 내가 나한테 한 말이었어. 바보같이. 넌 처음부터 나한테 솔직했구나. 애초에 해석할 필요가 없었어. 내 생각에 빠져서 못 보고 있었어. 네 마음도 내 마음도. 난 카페를 향해 뛰었다. 곧 마감 시간이었다. 내 마음이 이거였다고 전하고 싶었다. 부디 그가 아직 가지 않았길. 저기.
1: 세희야. 마감 시간 다 됐는데 아까 뭔가 놓고 간 거야?
0: 응.
1: 뭔데? 여기 있어?
0: 나도 몰랐는데 계속 있었어. 네 옆에. 놓아두고도 몰랐는데 이제 알겠어. 내 마음. 나도 너 좋아해.
1: 세희야.
0: 그럼 나 갈게. 내일 보자. 그렇게 우리들 사이의 시간은 하얗게 내리던 눈처럼 소복히 쌓이기 시작했다.

0: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1: 사장님, 여기 처음 들어왔을 때 생각이요. 정말 따뜻했거든요.
0: 우리 카페가 난방이 잘 되긴 하죠. 어느덧 봄이에요.
1: 그러게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걸요. 참, 저 꽃은 이름이 뭐예요? 예전부터 묻고 싶었어요.
0: 아, 그건 아메리칸 블루예요. 이 꽃은 꽃말대로 사람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죠.
1: 꽃말이 뭔데요?
0: 직접 해볼래요? 자, 여기서 이렇게 눈을 감고 3초를 센 뒤에 눈을 떠서 입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 둘, 셋. 꽃말은 두 사람의 인연이에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세희야, 나왔어.
1: 와, 진짜네.
0: 응? 뭐가?
1: 아무것도 아니야.
0: 그럼 이제 갈까?
1: 그러자. 세희와 재현, 두 사람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각자의 고민을 안고 있던 두 사람이 서로에게 따뜻함을 느끼고 손님과 직원이라는 정해진 역할을 넘어서서 마음을 확인하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드라마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지 너무나도 궁금해지네요. 그럼 루트비의 단델리온스 감상하고 편집자이면서 재현 역을 맡은 호랑님과 함께 잠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온기 너에게 닿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드디어 드라마 코멘터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월간 오디오 드라마 달의 조각의 숨은 주역이죠. 연출과 편집 그리고 재연 역을 맡은 호랑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호랑님.
1: 안녕하세요.
0: 오늘은 연기자가 아닌 편집자로서 그리고 청취자로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지금 느낌이 어떠신가요?
1: 아, 월하랑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지 굉장히 두근대고 설레는 마음입니다.
0: 아, 예,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혼자서 진행을 하다가 호랑님과 같이 코멘터리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재연 역을 맡으면서 재연 성격이 어떻다고 느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재연이 행동은 다정하고 또 드러난 게 있는데 반해서 개인의 독백이나 설명이 그렇게 많지 않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또 어떻게 느껴지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1: 아, 제가 느낀 재연의 성격은 일단 다정하다.
0: 네.
1: 그리고 눈치가 좋다. 새해가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떤 상태인지를 딱 보고 바로바로 물건도 갖다주고 챙겨주는 장면이 이 친구 참 세심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연애하면 약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막 더 주고 싶어하는 그런 성격이고 네. 또 사람도 약간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잘 표현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봤습니다.
0: 아우, 그렇죠. 제가 옆에서 봤을 때에도 재현의 그 부드럽고 다정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1: 반면에 저는 약간 궁금한 게
0: 네.
1: 우리 세희 캐릭터는 어떤 성격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0: 세희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죠. 혼자서 걱정이 많아서 독백이 좀 많은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러면서도 관심 가는 사람한테 꾸준히 가서 얼굴을 비출 정도로 이 친구도 행동이 없는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할 말을 바로 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기도 하죠.
1: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0: 네, 그렇다면 이 재현과 세희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호랑님은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었는지 있다면 어떤 장면인지도 알고 싶거든요.
1: 공감 가는 장면이라고 하면 이화의 벽화 그리는 장면에서 재현이 자기 속마음에 담겨있는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제일 공감 갔던 것 같아요.
0: 아, 네.
1: 네, 그 대사들. 나는 어떤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까, 잘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털어놨을 때 저도 막 이입이 되면서 열심히 연기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0: 그렇죠. 그 장면이 재현이 세희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진짜 솔직한 모습을 드러낸 부분이기도 했고 제가 개인적으로 글을 쓰면서도 인생에서 계속 고민되는 부분들이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만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 중에 혹시라도 비슷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께 저만의 위로와 응원을 보내고자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장면이 무엇인지 잠시 같이 듣고 오도록 할까요?
2: 그림 그리는 순간이 행복하고 네가 크게 말아준 라떼 한 잔이 한 명이라도 미소 짓게 했다면 넌 너만의 길로 차곡차곡 가고 있는 거야. 어떤 길이든 스스로 인정해주기 시작하면 그 길은 너에게 정말 좋은 길이 될 거라 생각해. 누가 뭐래도. 미래는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지만 오늘의 너처럼 충분히 멋질 거야. 나한테는 그래.
0: 아우, 바로 이 장면이었습니다.
1: 아, 그래서 나도 못 믿는 나 자신을 누군가 그렇게 믿어주고 위로해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문장이 저는 너무 큰 위안이 됐던 것 같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세희와 재현이 앞으로 어떻게 연애를 할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우리가 장면을 딱 두 사람이 마음 확인하고 만나는 데서 끝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알콩달콩한 모습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호랑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두 분이 어떻게 만날 것 같은지.
1: 저는 둘 다 표현을 좀 예쁘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어떤 갈등이 이제 없을 수는 없으니까 갈등이 생긴다면 말로 잘 표현하면서 풀어가지 않을까요? 또 다정하기도 하니까 알콩달콩 만나면서 귀엽게 사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0: 아, 네. 그런 알콩달콩함을 저도 같이 상상을 해봤거든요. 재현은 또 다정하고 세심한 스타일이고 세희가 필요하다면 설명을 잘 해줄 것 같고 뭐 세희도 반응이 좋은 편이긴 하거든요. 재현이 쿠키를 주거나 할 때마다 굉장히 잘 받아먹고 또 자주 가서 리액션을 해줬기 때문에 두 사람의 연애에 햇빛 같은 그런 순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드라마에 대해서도 얘기를 잠깐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0: 다음 드라마는 오피스 로맨스물입니다. 일을 좋아하던 주인공이 예기치 않게 주변 사람들과 부딪히고 휘말리면서 드러난 현실을 극복하는 내용입니다. 인물들도 좀 더 많이 나오고 위트 있는 장면들도 꽤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연령대의 청취자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수요일 밤에 새로운 힐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돼서 슬슬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0: 아우,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연출과 편집 재현 역의 호랑, 연출과 편집 작가와 DJ 세희 역의 월하랑이었습니다. 그러면 케이티 페리의 Unconditional 노래 듣고 다음 작품인 우리의 거리 예고편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1: 또 만나요.

0: 세상엔 아직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다. 예를 들면 결혼, 육아 같은. 그러나 내게 지금 더 중요한 건
1: 안녕하세요 부장님.
2: 안녕하세요 부장님.
3: 좋은 아침입니다.
4: 안녕하세요 부장님.
0: 성과와 커리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 그런 내게 찾아온 뜻밖의 사건. 어째서?
5: 지켜주고 싶었어요. 아,
0: 이미 충분한데.
5: 이제 못 참겠어.
0: 각오했으니까. 뜻밖의 감성 오피스 로맨스 우리의 거리 6월 첫째 주 수요일 밤 9시 많은 청취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 이야기와 지역 의제, 현안, 정보, 시사 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 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부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은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방송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1: 전주 시민이 마음 쓰는 법.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찾아오세요. 오늘은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피자를 맛있게 먹었어요. 정말 보고 싶었던 책도 선물 받았어요. 전주에는 아낌없이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삽니다. 함께해요. 전주시 함께 먹지.
2: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May I help you?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펫케어 라이프의 이지영입니다. 오늘은 반려견과 함께 외출하거나 야외 활동을 할 때 보호자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놓치는 위험 요소들을 중심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좀 자세히 나눠볼까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밖에 나가면 평소보다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들이 자연스럽게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런 순간들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보호자들이 현장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선생님 모셨습니다.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대표 원장이시죠. 박규만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 대표 원장 곽규만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아, 봄인데 뭐 주로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1: 아, 요즘에는 뭐 취미 활동으로
0: 네.
1: 야구.
0: 예, 사회인 야구. 네, 네, 그러시군요. 아들하고도 많이 놀아주셔야 되잖아요.
1: 아들이 지금 시험 기간이어서 아~ 지금 오늘 막 시험이 끝났겠네요.
0: 네, 그렇군요. 네. 벌써. 자, 오늘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야외 활동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반려견과의 야외 활동도 자연스럽게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서 저희가 이 얘기를 몇 번 하긴 했는데 네네. 또 마침 워낙 이 뭐 5월, 6월 이때부터는 활동이 많아지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한 번 더 강조해서 들어볼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강아지들은 일단 냄새 맡는 걸로 모든 걸 이제 확인하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뭐든지 냄새 맡고 입으로 좀 물어보려고 하고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데 보호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뭐 먹는 건 아니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기게 되거든요. 근데 또 냄새 맡는 걸 막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이게 위험한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까?
1: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손도 있고 네. 하다 보니까 어떤 물건을 만질 때 외모도 보고 생김새 후각도 맡고 하는데 강아지들은 일단 손이 없다 보니까 대부분 가장 먼저 가는 게 이제 입이 대부분 네네.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강아지들이 뭐 어떤 물건을 먹는다라는 개념보다 탐색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은데 이게 탐색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이제 입안의 자극 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면 혀의 상처가 혀나 이제 입술 주변에 상처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고 만약 이런 것들이 알레르기나 이런 반응이 있다 보면 그로 인해서 뭐 입술 주위나 부분 눈두덩이 부분 쪽에 이제 알러지나 부분이 좀 심하게 올라오는 네네. 경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우리 사람도 꽃가루 알레르기 있듯이 강아지들도 식물이나 꽃가루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있나요?
1: 아, 네. 몇 번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네네네. 알러지, 아토피 같은 경우는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적인 요인으로 네. 이제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 알러지, 아토피가 우리 아이한테 있는지 없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 아이가 탐색하고 난 이후에 아니면 산책을 하고 난 이후에 눈이 많이 붓거나 네. 아니면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거나 하는 경우에 우리 아이가 왜 이러지?라고 하고 병원에 오면 그제서야 이제 우리 아이가 알러지에 노출이 돼 있구나라고 아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호자분께서 뭔가 산책을 갔다 나오셔서 왔을 때 예를 들면 갑자기 눈이 붓는다든지 아니면 발바닥 같은 데가 좀 불구스럽게 올라온다든지 네. 기침이 갑자기 심하게 한다든지 하면 알러지 반응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근데 원장님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렇게 뭐 털이 짧은 아이들은 눈이 붓는 게 금방 보일 수 있는데 뭐 비숑이랄지 푸들이랄지 이런 강아지들은 눈이 좀 이렇게 묻혀 있잖아요 털에.
1: 아 네네.
0: 그럼 이게 눈이 부었다 이걸 금방 알아볼 수 있나요?
1: 눈이 부었다는 걸 알기 전에 일단은 저희가 눈동자에서 하얀 자위라고 하죠.
0: 흰자위가
1: 빨갛게 올라와서 일단은 발적이 많이 심하고요.
0: 네네. 빨갛게 충혈되는
1: 그렇습니다.
0: 거예요.
1: 동시에 네. 눈물도 눈물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꼭 아이가 털에 가려져 있다고 해서 네. 눈이 부은 게 잘 안 보인다를 알아차리기 전에 일단 눈이 빨개지고 네네. 눈물이 먼저 많이 나기
0: 또
1: 때문에
0: 눈곱이 많이 끼거나 하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1: 네,
0: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좀 걱정이 되는데 이런 공원, 뭐 산책로 이런 데는 이렇게 관리가 쉽지 않잖아요.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위험 요소가 많다고 봐야 될까요?
1: 보통은 아무래도 풀밭이 훨씬 더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강아지들을 데리고 보통은 이제 풀밭이나 잔디밭을 산책을 해주시려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네네. 사실은 풀밭에 들어가게 되면 진드기에 대한 위험도 많이 있고 뭐 그리고 이제 풀밭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바닥면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0: 그렇죠.
1: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있는 뭐 이물질 같은 걸 네. 먹을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는 그런 풀밭보다는 요즘에 좀 길이 많이 정돈되어 있는 쪽으로 다니시는 네. 게 아무래도 진드기나 이런 쪽 예방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그렇겠네요. 이렇게 산책로가 좀 정비되어 있는 곳 쪽으로
1: 네네, 맞습니다.
0: 가는 곳이 좀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예.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짧게 리드줄도 유지하고 좀 통제를 바로바로 하는 게 좋겠죠?
1: 아, 그럼요. 예. 리드줄은 항상 안전선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0: 그리고 내가 아는 식물인데 안 위험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일 수 있겠네요.
1: 아, 그렇죠.
0: 네.
1: 어떤 식물 내가 안다라고 해서 네. 이게 강아지한테 무조건 좋다, 안 네. 좋다라고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0: 그러니까요.
1: 예를 들면 포도나 초콜릿 같은 경우에 사람들한테는 전혀 위험하지 않는데 네. 강아지들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안다, 내가 무조건 안다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 이런 건 아니고 우리 아이마다, 아이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심해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어쨌든 산책을 나가면 무조건 뭐든지 막 먹으려고 하는 좀 강한 성향을 가진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1: 네네, 맞습니다.
0: 근데 물론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이게 또 누적되면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도 있습니까?
1: 그렇죠.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서 만약 탐색을 해서 한 번으로 끝나서 아 이건 뭐구나라고 단순하게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이게 이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됐을 네. 때가 좀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저희가 조금 먹었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누적이 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굉장히 소량의 알러지원에 자극이 됐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네네. 이게 굉장히 누적되는 경우에는 알러지가 굉장히 더 심해진다든지 네. 아니면 알러지가 일어나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눈물이나 뭐 눈이 붓는 정도로만 네네. 끝날 게 아니면 나중엔 호흡곤란까지 이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또 어떤 아이들은 뭐 개체 차이가 당연히 있다 보니까 어떤 알러지원에 우리 아이가 취약한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네. 그거를 산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를 알러지 어떤 거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지 알러지원 검사를 받고 산책을 하는 것도 상당히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0: 그렇죠.
1: 비용적인 문제도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뭐 한 번 정도 탐색하는 정도에서 그치는 거는 괜찮지만 이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거는 네.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0: 반복 노출은 반드시 해야 된다.
1: 네, 맞습니다. 예.
0: 특히 뭐 어린 강아지랄지 노령견이랄지 더 아무래도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사람처럼.
1: 아, 그럼요. 네.
0: 노약자에 속하니까.
1: 아, 그럼요.
0: 그렇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늘 말씀드리는 게 병원을 가야 하는 기준 있잖아요. 이 정도는 며칠 지켜봐도 괜찮지만 이 정도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된다.
1: 원인을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확실히 아이가 이전과 달라졌다라고 네. 하면 한 번씩은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면 평상시보다 침을 더 많이 흘린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구토를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지 않고 아예 밥맛이 완전히 떨어져 있다든지 네. 아니면 아이가 하루 종일 잠만 잔다든지 해서 평상시와 좀 다르다라고 하면 한번 병원에 내원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한번 네. 체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0: 네.
1: 있습니다.
0: 늘 강조해주시는데 보호자가 섣불리 판단하지 않는 것, 그렇죠?
1: 예. 네, 맞습니다.
0: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평소와 뭔가 달라졌다면 병원 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93.5MHz를 통해서 전국 공동체 라디오의 팩케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반려견과 함께하는 야외 활동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들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캠핑이나 피크닉 가는 또 시즌이잖아요. 현장에서 이제 목줄 없이 이렇게 풀어두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캠핑장 가거나 이러면.
1: 아, 네, 맞습니다. 네.
0: 보호자 입장에서는 여기라도 나와서 좀 뛰어놀게 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풀어두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1: 그렇죠. 이제 목줄을 풀어놓는다는 건 어떻게 보면은 자유처럼 보일 수가 있긴 하지만 네. 보호자한테서는 사실 통제 수단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네네. 거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항상 리드줄, 목줄을 하고 있어야 어떤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요. 네네. 이렇게 리드줄이 이제 통제 수단이 없다 보면 가장 많이 생기는 게 일단 교통사고가 네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이들끼리 싸워서 하는 이제 교상이라고 좀 물리는 사고 이런 네네. 것들이 많이 있고 아니면 이제 야외 같은 데 갔을 때는 야생동물 같은 것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야생동물을 쫓아서 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캠핑장 같은 데는 뭐 뜨거운 난로 같은 맞아요, 것도 많이 맞아요. 있고 아니면은 뭐 저희 고기 같은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먹지 않아야 되는 뭐 음식 같은 거를 갑자기 먹는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런 돌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항상 리드줄을 꼭 착용을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네.
0: 오히려
1: 강조하고
0: 낯선 환경에 갔기 때문에 더 통제가 필요하고
1: 맞습니다.
0: 그렇죠? 예, 보살핌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1: 일전에 한번 말씀드리긴 네. 하긴 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어떤 캠핑장이나 어떤 장소에 갔을 때는 우리 아이가 정말 그곳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를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정말 안전하고 이런 상황이 내가 100%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점차적으로 좀 리드줄을 길게 해주셨다가 나중에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하고 네. 있습니다. 네.
0: 그러니까 제가 아는 분도 강아지랑 등산을 갔는데 늘 다니던 코스였나 봐요. 그런데 청솔모가
1: 아, 네.
0: 나타나니까 그걸 쫓아서 하마터면 강아지를 잃어버릴 뻔했다고.
1: 맞습니다. 그 예. 야생동물이 가장 좀 네. 돌발 변수인데요.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면 강아지들이 흥분을 하게 돼요.
0: 맞아요.
1: 그러다 보니까 뭐 야생동물이 조그만한 야생동물이다.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청솔모다라고 하면 청솔모를 쫓아서 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오히려 반대로 멧돼지다라고 하면 오히려 도망가거나 아니면 네. 오히려 더 싸우려고 하는 성향의 네. 강아지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생동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아이와 성향을 아예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0: 돌변하는 거죠.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1: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리드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지 차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짧은 순간이니 괜찮겠지라는 착각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1: 네, 맞습니다.
0: 명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그 바비큐 우리 얘기 잠깐 했는데 이걸 이제 아무래도 캠핑장 가면 대부분 바비큐를 즐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반려견이 계속 주변을 맴돌고 또 보호자는 또 통제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1: 일단은 바베큐 자체가 뭐 위험한 건 아닌데요. 이제 바베큐라고 하면 대부분 이제 뼈가 같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이제 뼈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제 혹시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 네. 식도에 손상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위나 장에 손상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뼈가 날카롭다 보니까 뼈를 섭취하는 건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네네. 있고 또 뼈를 물어 뜯다가 굳이 삼키지 않더라도 뼈를 씹다가 치아의 손상이 가는 네네.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베큐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꽃이나 나무젓가락 같은 것들도 있다
0: 그렇죠.
1: 보니까 그런 거에 의해서 우리 아이가 입 안이 상처가 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두 번째는 또 바베큐가 저희가 보통은 생고기로 먹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양념을 좀 많이 하잖아요.
0: 아, 그러네요.
1: 그러다 보면 이제 양념한 거에 이제 나트륨이 많이 들어 네네. 보통은 많이 들어 있다 보니까 나트륨이 짠 음식 원래 사람을 먹던 음식을 강아지들이 먹다 보면 아무래도 짠 음식을 많이 먹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 아이가 크게 지병이 없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면 콩팥이 아프거나 심장이 많이 아픈 경우에는 네네. 혈압을 충분히 올릴 수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바베큐에는 또 아무래도 지방 함량이 많이 있는 삼겹살
0: 그렇죠.
1: 같은 거 많이 먹잖아요.
0: 맞아요.
1: 네, 강아지들은 사람과 다르게 이제 지방 분해의 능력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이 많이 있는 삼겹살이나 예를 들면 뭐 닭 닭다리살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먹다 보면 지방에 의해서 이제 지방분해 능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췌장에 굉장히 좀 무리가 많이 가다 보니까 급성 췌장염이 올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바베큐 장에서는 아이들이 갑자기 떨어진 바베큐나 그 뼈나 꼬치 이런 것들 먹지 않게 항상 네.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0: 그래서라도 목줄, 리드줄은 꼭 필요하겠네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러면 캠핑 초보자가 반려견과 함께 캠핑을 간다. 이것만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 강조하신다면요?
1: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하네스, 네. 목줄은 목줄. 꼭 챙겨주셔야 네. 되시고요. 아무래도 갑자기 야외로 가다 보면 아이들이 갑자기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막 너무 뛰어놀다 보면 물도 마시지 않고 뛰어놀다 보면 탈수가 있을 수 네, 있다 네, 보니까 네. 충분한 물을 꼭 챙겨주셔야 되시고 네. 아이가 이제 낯선 환경에서 오히려 좀 더 불안해할 수 있다 보니까 평상시 집에서 쓰던 뭐 방석이나 아하. 이런 것들, 담요 같은 것도 같이 좀 챙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0: 차 안에서도 도움이 되겠네요.
1: 아, 그럼요. 이제 이동하는 네. 경우에도 아이들이 이제 멀미도 훨씬 줄일 네. 수 있고 안정감 느낄 수 있겠다 보니까 아무래도 집에서 많이 쓰는 방석이나 담요 챙겨주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이렇게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건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기본적인 응급 키트 같은 거 좀 평상시에 좀 구비를 해주셨다가 네. 야외 활동 가실 때 좀 같이 챙겨가지고 가시면 혹시나 응급 상황 생겼을 때 긴급하게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우리 집에 구급상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네. 쓰는. 그러면 강아지용 구급 키트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요?
1: 뭐 사실 사람 구급 키트랑 크게 차이는 없는데요. 이제 네. 사람 거는 좀 많이 크게 네, 되어 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금조그만하게 되어 있고 뭐 연고나 갑자기 뭐 상처가 났을 때 바를 수 있는 뭐 소독 용품 이런 네. 것들이다 보니까 사람 구급 용품이랑 크게 차이는 나진 않는데 아무래도 좀 사이즈 측에서 네. 좀 강아지들한테 좀 편하게 되어 있지 않나라고 네. 생각합니다.
0: 구급 키트 생각을 못했는데 네. 이것도 한 번쯤. 목줄 하네스 필수, 충분한 물과 그늘, 익숙한 담요, 뭐 방석, 장난감, 또 구급 키트 이런 네. 것들 챙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 이제 또 하는 얘기가 이 야외 활동 얘기하면 이제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보호자들이 일단 진드기란 말이죠.
1: 맞습니다. 예. 네.
0: 우리 동네는 괜찮겠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는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뭐 소독 같은 것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위험성이 좀 큰 편인가요?
1: 사실은 진드기는 어디 가나 사실은 예방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0: 사시사철 나타나죠. 그리고
1: 사시사철 나타나고 네. 특히나 이제 봄에서 가을철에는 굉장히 많이 네네, 나타나는데요. 네. 사실 저희가 풀밭을 들어갔다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진드기가 강아지 몸에 붙는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진드기가 몸에 붙었다고 해서 진드기 맥에 감염이 무조건 옮는다라는 거는 아니에요. 네네. 그렇지만 아무래도 진드기를 통해서 옮는 질환들이 굉장히 좀 치명적인 질환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질환 중에 뭐 최근에 있었던 뭐 사람한테까지 같이 인수공통 전염병으로 좀 최근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네네. 그래서 요즘에는 진드기 감염을 굉장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진드기가 좀 더 어려운 이유가 우리 아이가 풀밭을 갔다 왔다라고 해서 진드기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작은 진드기들도 있어서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관찰을 못하고 있어서 풀밭을 갔다 와서 제가 분명히 육안으로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진드기가 없는 걸 분명히 확인을 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진드기가 강아지 피를 빨아먹고 굉장히 크게 붙어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0: 엄청 통통해지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드기가 붙어있는지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에서 뭐 집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드기가 이제 집 안에서도 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도 좀 위험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제 진드기 예방제를 좀 미리미리 좀 외부 기생충을 좀 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외부 기생충 한 경우에 진드기가 우리 몸 안에 강아지 몸 안에 붙었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네. 보통 붙어서 이제 피를 보통 빨아먹는데요. 피를 빨아먹는 그 순간에 우리 몸 안에 있는 외부 기생충이 그 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진드기가 강아지 피를 빨아먹더라도 바로 떨어져 나가면서 죽게 되거든요.
0: 그런 원리군요.
1: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름철 뿐만 아니라 봄, 가을철 이렇게 잔디밭에서 많이 놀 수 있는 계절에는 가급적인 외부 기생충 약을 꼭 발라달라라고 네. 보통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많고 혹시 나가야 되는 경우에는 혹시 이제 그런 기피제 같은 게 또 요즘 시중에 네네. 많이 있더라고요.
0: 스프레이 형식 말씀하시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너무 잔디밭을 좋아한다라고 할 때 무작정 못 들어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하게 예방을 해주시고 기피제 같은 것도 충분히 챙겨주신 다음에 이런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네. 그런 감염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0: 그 몸에 발라주는 거는 어떤 일정한 주기가 있습니까? 이틀에 한번 발라준다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외출할 때만 바르면 되는 겁니까?
1: 저희도 예를 들면 저희 캠핑할 때 뭐 모기 기피제 같은 거 뿌리잖아요.
0: 네.
1: 마찬가지로 강아지도 이렇게 외부 활동을 할 때 이렇게 뿌리고 나가는 제품들도 있고요. 아니면 네. 목에 이렇게 달고 다니는
0: 목걸이처럼
1: 맞습니다. 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제품들마다 너무 사용 방법이 달라서 여기는 하나씩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대부분
0: 그 제품 설명대로 해주면 되겠네요.
1: 맞습니다. 보통 네. 뿌리는 거 아니면 목에 매달고 다니는 거 이 두 종류로 많이 나와서 네, 네. 거기에 맞게 좀 상황에 네. 맞게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설명서를 잘 읽어보고 네. 그거에 맞게 쓰시면 되겠고요. 이 촉각으로 진드기를 충분히 이렇게 물론 이제 커졌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아까 육안으로도 힘들다고 하셔서 빗질 일단 중요할 것 같고
1: 일단은 원리 원칙적으로는 진드기가 붙어있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털을 완전히 상모를 해서
0: 네.
1: 우리 아이가 정말 진드기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추석 명절 네.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진드기가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제 저희가 성묘하다가 보면 강아지들이랑
0: 맞아요.
1: 같이 가다가 그렇죠. 보면 이제 그쪽에는 이렇게 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소독도 많이 안 돼 있는 경우가
0: 그래서
1: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드기에 물려왔어요라고 하면 대부분 한 군데만 물려 있는 경우는 굉장히 좀 드물어요. 그러다 보면 원리 원칙적으로는 털도 싹 밀어서 정말 아이가 정말 물렸는지 안 물렸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한 이후에 그리고 이제 저희가 외부 기생충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성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 바르는 게 있고 그거는 정말 예방만 할 수 있는 그런 외부 기생충 약이 있다라고 하면 치료와 함께 되는 약들도 있어요.
0: 그래요?
1: 그런 것들은 예방되고 혹시나 감염이 됐을 때 치료도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외부 기생충 약을 같이 먹음으로써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진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진드기가 물리거나 이랬다라고 하면 가까운 동물병원에 가셔가지고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0: 그러면 저 그 얘기도 들었거든요. 진드기가 이렇게 꽉 물고 있는 걸 봤어요.
1: 네.
0: 근데 이걸 그냥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뽑다가 이빨만 거기에 남아있는 경우가 위험한 경우가 있다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1: 맞아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완벽하게 제거가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진드기가 우리 아이 몸 깊숙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0: 그러니까 이빨을 딱 박아놓고 있는 거예요?
1: 박아놓고 있는 상황도 있고 이빨이 박히는 경우도 있고 다리가 박혀있는 경우도
0: 다리도요.
1: 있고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억지로 아이를 진드기를 잡아 떼려고 하다가 혹시나 일부분이 남게 되면 그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염증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작은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면 사실은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0: 어렵겠죠.
1: 수술적으로 제거하기도 굉장히 좀 난해하거든요.
0: 네네.
1: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진드기를 제거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동물병원에 오셔가지고 진드기를 조금 더 완벽하게 제거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0: 집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팁은 없습니까? 이렇게 제거하는 팁 같은
1: 살살살 잡아 떼셔 보시고요. 살살살살 잡아 떼셔서 떼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내가 살살살살 떼는데 내가 도저히 내 힘과 내가 이거 힘으로 했을 때 우리 아이가 떨어져 나간다기보다 아이가 좀 뜯겨져 나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경우가
0: 그렇겠죠,
1: 있거든요.
0: 그렇겠죠. 있겠죠. 느낌이.
1: 네, 그런 경우에는 그걸 억지로 잡아 떼려고 하지 마시고 빠르게 병원에 가셔서 안전하게 떼는 걸 추천드립니다.
0: 네. 강아지 두 마리 이상 키우는 경우 이런 분들도 꽤 계시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외출할 때 특별히 더 조심하고 챙겨야 될게 많을 것 같거든요. 통제도 워낙 어렵고 한 마리가 흥분하면 막 같이 흥분하기도 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될까요?
1: 일단은 두 마리 다견이다라고 하면 사실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리드주를 항상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일단 두 마리이다 보면 리드주를 관리하기가 훨씬 더 난이도가 올라가요. 그렇겠죠. 왜 그러냐면 아이들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순간에 리드줄이 계속 지속적으로 꼬이게 되거든요.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한 손에 이렇게 잡더라도 강아지들이 좌우 좌우로 몇 번만 왔다 갔다 하더라도 리드줄이 계속 꼬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좀 난이도가 좀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되는 거고 아무래도 아이가 이제 두 마리다 보니까 보호자의 시선이 분산이 되겠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어떤 위험한 요소를 발견을 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기가
0: 그러니까요.
1: 아무래도 좀 힘들 수 있어요.
0: 네.
1: 그리고 아무래도 만약 강아지가 원래 상황에서는 흥분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다른 한 마리가 먼저 흥분을 하게 되면 이렇게 흥분이 전염된다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한 마리만 있을 때보다 아이가 컨트롤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진다라고 되어지고 뭐 예를 들면 조금 짖다가 말 상황도 한 마리가 막 짖기 시작을 하면 같이 짖게 돼서 뭔가 갈등이 더 커지기도
0: 네네.
1: 하고 봉합하기도 훨씬 더 힘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 마리 키우시는 분들보다 두 마리, 세 마리 키우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산책을 하실 때 리드줄 관리하시는 거나 아니면 강아지들한테 눈을 떼지 않고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0: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한 마리씩 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이 한 마리씩 맞거나
1: 맞습니다.
0: 뭐 이런 게 제일 좋은 방법일 텐데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 때
1: 맞습니다. 예. 뭐 항상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0: 안 되는 경우가 있죠.
1: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두 마리, 세 마리 같이 하실 때는 아무래도 보호자분께서 아무래도 그만큼 더 신경을 두 배, 세 배로 써주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0: 아, 참 저도 강아지 산책 많이 해보지만 한 마리도 이렇게 힘든데
1: 네.
0: 두 마리 정말 힘들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그만큼 더 집중해야 되고 예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신호를 보호자가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지 끝으로 이야기 나누고 좀 마무리할까 합니다.
1: 사실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하면 평상시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평상시와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바르르 떠는 행동이 가장 많이 있어요.
0: 그 경련하고 좀 다른 건가요?
1: 경련이랑 좀 다르죠. 이제 경련
0: 네.
1: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몸에 이상이 있어서 생기는 건데 우리 아이가 이제 긴장을 하다 보면 당연히 미세하게 떨림이라고 하죠.
0: 네.
1: 떨림이 좀 많이 있고 아무래도 귀가 뒤로 젖혀지고 몸이 많이 굳게 되겠죠. 그러면서 시선도 아무래도 회피를 하게 되고 아무래도
0: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나요?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항상 눈을 회피만 하는 경우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경계를 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보다는 공격을 우리 아이가 스트레스에 너무 지나치게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격성 성향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0: 네,
1: 있거든요.
0: 네, 네.
1: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아이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다라고 하면 아이만의 시간을 좀 더 주시고 좀 적응할
0: 네,
1: 수 있는
0: 네, 네.
1: 시간을 충분히 주시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굳이 그런 상황을 피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0: 네.
1: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0: 아까 파르르 떤다고 말씀을 하셔서 생각이 나는데요. 이렇게 이제 뭔가 밥을 주려고 준비를 할 때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몸을 파르르 떠는 경우를 꽤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일시적인 거라 괜찮은 건가요?
1: 그거는 사실은 뭐 크게 문제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아이가 뭐 그냥
0: 흥분도가 맛있는 걸 먹으니까
1: 그런 거다
0: 네.
1: 보니까 뭐 그건 아이가 막 극도로 스트레스 상황이다라고
0: 네.
1: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0: 예. 네. 그러면 하품을 자꾸 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안 좋은 신호인가요?
1: 그렇죠. 이제 하품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그조차도 예를 들면 이제 산소가 좀 부족한 상황, 스트레스가
0: 네.
1: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하품을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아이들한테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다기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단순히 아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게 뭐 바람 쐬주러 나가고 밖에 나가면 기분 좋게 산책하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보호자가 만들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다른 환경을, 집안 환경이 아닌 바깥 환경을 보호자가 또 다른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큰 역할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0: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우리 곽규만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안전한 일상을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 함께하고 있는 페케어 라이프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0: FM 93.5 전주 공동체 라디오 도란도란 마을 이야기 58회 1부 이야기 있는 마을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은솔입니다.
0: 한창 선거철이네요. 지금.
1: 네. 여기저기서 손을 흔들고 인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0: 네.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생각나는 건데요. 이번 선거에서만큼은 정말 우리 주민들의 마음